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걸스데이의 Darling 들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이었고요. 자, 1부를 마무리합니다. The Weeknd의 I Feel It Coming 1150님 청해 주셨고요. Harry Styles의 Watermelon Sugar까지 이어집니다.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격리나라.
1: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2: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3: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밤 함께하고 계시고요. 퀴즈 정답 발표하죠. 정답은 3번 명동이었습니다. 명동. 예, 명동을 어떻게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명동하면 그냥 칼국수가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정답이었고요. 2부 마무리합니다. 오션 컬러 씬의 Up on the Downside. 박봉용 씨가 청해 주셨고요. 3부에 뵙죠.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GD 김윤아의 Missing You, 에픽하의 Love, Love, Love까지 들었고요. 738 하나님, 옥천으로 외근 가는 중입니다. 과묵하신 과장님께서 조수석에 앉으면 더 피곤하다고 운전대를 저 대신 잡으셨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직 가는 길이 1시간이나 더 남았는데 계속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듣고 계신가요? 과장님 사랑합니다. 아, 그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저도 운전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보다. 에, 그래서 뭐 저는 뭐 매니저랑 같이 어디 스케줄 때문에 이동할 때도 제가 운전할 때가 많아요. 에, 저 매니저 굉장히 편해하던데요. 심지어 잠도 자고. 에. 차량용 무선 충전기 선물로 드릴게요. 육하나 구하나님, 저희 남편은 자기 혼자 속으로 생각한 걸 자꾸 저에게 말했다고 우겨요. 예를 들면 회사 동료들과 한잔하고 온다는 얘기를 자기는 분명 일주일 전에 미리 말했대요. 저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럴 때 제 3자로서 이 남자가 말 안 했을 확률과 이 남자는 말했는데 제가 못 들었을 확률 중에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아, 그래요. 이거는 뭐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근데 그냥 상황적으로 보면 근데 이런 거를 그 말을 하셨다면

코코 OST에서 Remember Me, 라푼젤 OST에서 When Will My Life Begin까지 들었습니다. 자, 3부를 마무리합니다. 백일인의 스퀘어, 김윤정 씨가 청해 주셨고요. 4부에 뵙죠.

살펴봐주고 아파? 많이 아파? 하고 걱정해줄 줄 알고 말한 건데 혼내서 아직 속상합니다. 삐질 겁니다. 아, 그래요.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좀 관심의 말 한마디 또 걱정해주는 그 눈빛. 에. 아니 말 안 듣고 병원을 안 가서 뭐 이렇게 나오니까 좀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많이 아프시죠? 에, 많이 힘드시죠? 아, 참 제가 어떻게 뭐 어깨 마사지라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철분제 일단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신해철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두 곡입니다. 8597님이 청해 주셨네요.

제라미 저커의 Come Through, 마룬5의 Won't Go Home Without You까지 들었습니다. 한 곡 더 이어드립니다. 최성곤의 네가 좋아, 1699님이 청해 주셨어요.

0: 카페에서 만나요.
1: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 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2: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금요일 순서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아, 오늘 마지막 곡, 네, 발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또 축구 보셔야 되니까 Redfoo의 Where the Sun Goes 오늘 끝곡이에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골을 넣는 순간 처음으로 문자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분한테는 대한민국 이겼다 파이어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아 그걸 정해야 되겠다. 아 대한민국 16강 간다 이렇게 32강은 가는 건가? 32강 가는 건가? 가지 않을까? 예. 아 그것도 아직 모르네. 아 어떡하지? 16강으로 갑시다 깔끔하게. 예. 대한민국 16강 가자로 첫 골 넣었을 때 예, 보내주시는 분한테는. 저희가 말씀드린 제주도 호텔 숙박권을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온 문자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입니다. 이쪽으로 대한민국 16강 간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한 분에게 처음으로 보내주시는 분에게 저희가 제주도 호텔 숙박권 하나를 선물로 제가 제 권한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축구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승리를 기원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라디오 예,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축구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의 심경 그리고 그 함께 모여있는 응원하는 모습들 저희가 저 라디오에 방송을 통해서 담을 거니까 여러분들 #8910 장문 100원 담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로 여러분들 실시 상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8269님이 주셨어요. 지난주 체코전 때 라디오쇼 듣길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대표팀이 두 골이나

자, 엑소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방금 저 이재성, 손흥민 선수가 교체가 됐어요. 오연규, 황희찬이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오연규 선수가 지난 체코전에도 한 골 넣었는데 이번에도 좋은 경기력 기대합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좀 교체가 됐군요. 예, 이재성 선수하고 예, 뭐 작전상에 또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누가 교체되건 누가 들어가건 빠지건 간에 대한민국의 승리 예, 확실하게 느낌이 옵니다. 예, 이깁니다. 3대1입니다. 3대1. 3대1. 예. 어차피 이번에 이렇게 된 거 저는 3대1에 걸겠습니다. 예. 어차피 또 먹잖아요. 그럼 4대2에 걸겠습니다. 4대2. 어차피 인생 한 방인데. 예. 인생은 한 방입니다. 예. 그죠? 예, 축구도 한 방이잖아요. 한 방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방을 넣게 되면은 무너집니다. 멕시코 무너져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따 한 골을, 만의 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의 골. 자, 만의 골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 잘 풀립니다, 여러분. 안 풀리는구나. 자, 제 인생은 제 인생이고요. 제 인생은 제 인생이고요. 자, 뭐, 어떻게 매달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는 걱정이 없습니다. 예, 선수들은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죠? 예, 우리 감독님들도 잘하고 계시고 예, 계속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TV만 보고 있어가지고 나만 이러고 있는지 그러나 저는 제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서 제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8450님 주셨습니다. 저희는 사무실에 모여서 축구 시청 중이에요. 대한민국 16강 간다 파이어 첫 골 넣었다 파이어라고 제가 첫 문자 보낼 수 있길 하시면서 버즈의 렛츠고 투게더를 시청하셨습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꼭 이번에 16강까지 가줘야 여러 사람이 삽니다. 축구가 16강을 가줘야 여러 사람이 삽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 16강 같이 좀 제발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 사람이 삽니다, 지금. 예, 축구에 지금 걸려있는 목숨들이 많습니다. 예, 대한민국. 아무튼, 파이팅 외치면서. 2788님, 여긴 병원인데요. 입원하고 계신 환자분들이 아픈 것도 잊은 채 응원을 하네요. 예, 태극전사 믿습니다. 화이팅, 16강 가자. 예,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역대급입니다. 최강입니다. 최강.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 저희는 16강도 넘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한 골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골 넣으면 되니까, 일단, 만의 골부터 빨리 우리가 맛을 봐야, 예, 그 다음 골, 역전의 기회를, 우리가 또 체코전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오영규 선수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 예, 현규야 부탁해. 정말, 현규야 너만 믿을게. 희찬아, 너만 믿을게. 예, 동생이니까, 예, 부탁이야, 진짜. 너희 둘한테 정말 많은 목숨이 살려서, 지금 많은, 이 방송 쪽에 있는 관계자들이, 지금 우리 축구 선수들만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이팅, 화이팅! 자, 김은실님 주셨습니다. 집에서 동네 엄마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쇼파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중이에요. 대한민국 짝짝짝짝 제발 이겨라. 코르티스의 레드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박현진님, 일하러 실험실 왔는데요. 다른 팀 아저씨들이 회의하신다든지 축구 보고 있습니다. 예, 덕분에 견눈질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회의 해봐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학교에서도 이제 뭐 학교장의 권한으로 뭐 축구를 뭐 같이 보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지금 뭐 이게 수업이 지금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 아무튼 간에 뭐 저 학생들과 또 잘 또 학교와 잘 좀 맞춰서 예 뭐 볼 수 있으면 보고, 아니다 우리는 수업을 하겠다 하면 또 그것도 존중하고요. 그러나 마음은 지금 이 경기에 다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버즈의 노래 듣겠습니다. Let's go together.

0: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럼 그 정도 저 나라를 위한다면 이게 제 차 본네트 문어 뭐 저기 차 저 숨겨놔라 저기 저기다가. 자 아무튼 지금 끝났네.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근데 이게 방송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저 죽어보고 싶지. 아, 밖에서는 다 보고 있는데 나만 지금 모니터 앞에. 아 뭐야 이게. 예 그래도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2부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뭐야 2부 될 때 한 골 들어갑니다. 예 기다려 보세요. 5분 남았어요. 5분. 예. 바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빨리 얘기 좀 해줘봐.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4: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5: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4: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그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승이라는 걸로 이행시 쳐봐. 우리에겐 승리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자, 아무튼, 아, 무조건, 예, 후반전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면 제 목표는, 아,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입니다. 예. 자, CD님이 주셨습니다. 여기 주유소인데 도로가 한산합니다. 다들 축구 응원 중인가 봐요. 덕분에 저희도 축구 시청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수미의 챔피언스 신청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기고 아마공이래. 죄송합니다. 아마공이 아니고 남아공이죠. 남아공. 흥분해서 그래요. 지금 저 방송 진짜 하기 싫거든요. 예, 축구 보고 싶은데. 아, 이기면 아, 이거 시청이나 예, 광화문에서 우리 저 시장님이 한번 파티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언제 모이냐고 우리가. 예, 맨날 무슨 집회 때문에 모였지. 좋은 일로 한번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거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예, 한번 해가지고 예, 가수들도 좀 윤대현 나오고 예, 윤대현도 나오고 저도 나오고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파티 분위기 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국가가 파티야. 지금 난리잖아. 지금 이거 가만히 있을 겁니까? 예, 아, 오 시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CD님이 주셨, 여긴 주유소인데 도로가 한산합니다. 다들 축구 응원 중인가 봐요. 덕분에 저희도 축구 아, 뭐야 넣었어요? 아, 이거 한 거죠? 한 거예요? 예, 정신머리가 없네요 지금. 예. 아, 조순옥님이 고딩 아들이 오늘 아파서 학교 안 가고 축구 보고 싶다고 했는데 너무 쌩쌩해서 학교 갔습니다. 아들 목까지 붉은 악마 티 입고 열심히 응원 중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박지혜님이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휴대폰으로 월드컵 응원 중이에요. 승객들 대부분 같은 화면을 보고 있는지 여기저기서 예, 다들 이러고 있네요. 예, 목적지는 달라도 응원하는 마음만큼 모두 아, 지하철에서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고, 이게 한 골 넣으면 저도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마음도 그렇고 그냥 사연 좀 소개해드리고 노래 들으면서 한 골이 나오기만 기다리겠습니다. 아, 3026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남편이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호두과자 아, 먹으면서 축구 보고 있습니다. 차에는 라디오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축구 아, 틀어놓고 이거 너무 추억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뭘 틀어놓든지 간에 아, 좀 제발 좀 동정골이 좀 10분 안에 나오길 바라면서 우주소녀의 노래입니다. 이루리.

들어가면 30마리를 쏘겠습니다. 여러분 최초입니다. 지금 원래 10마리 계획이었는데 못 참겠습니다. 지금 예. 30마리 10분 후에도 안 들어가면 40마리로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분 남겨놓고 만약에 터지면 50마리로 올리겠습니다. 예. 자, 이건 제가 낼게요. 진짜 제가 낼 거 내면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출연해서 까세요. 까질 건 뭐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나라가 잘 돼야지. 신영수님이 주셨습니다. 미용실에 3명의 손님 빠마 말아놓고 함께 경기 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골이라도 넣으면 제가 손님들에게 짜장면 쏘기로 했습니다. 예. 저희는 30마리, 치킨 30마리를 쏩니다. 어느 라디오에서 하루에 30마리를 쏜 적이 없어요. 자, 6312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2-1 승리 예상합니다. 2002년 월드컵에 한 살이었던 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여친이랑 여행을 갑니다. 예. 세월 참 빨라요. 16강 가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2-1로 이길 경우에, 2-1로 이기면은 저희가, 이분, 저, 6312님, 2-1로 이기면 제주도, 호텔 숙박권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어디서 여행을 가? 지금 아버지가 지금. 제주도. 자, 제주도 호텔 숙박권 드리겠습니다. 자, 2-1로 이기면 이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양덕화님 주셨습니다. 짠돌이 부장님이 피자 두 판, 치킨 두 판 쏘셔서 열심히 먹으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2채널 전국방송에서 꼭 자랑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김강중 부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치킨이 살짝 모자라요. 아, 김강중 부장 추접스럽게 또 치킨을 그래. 쏠라면 한번 쏠 때 한 마리 더 쓰고 말지. 그거, 아이고, 정말. 양덕환 씨, 저희가 치킨 두 마리 보내드릴게요. 양덕환 씨께. 예, 예. 지금 튀기고 있으니까 곧 갈 거예요. 여기. 양덕환 씨께. 박명수의 파이어 신청하셨는데, 이쁘네. 이뻐. 어? 멘트가 이뻐. 예, 뽀뽀해 주십니다. 자, 김범철님 주셨습니다.

정장 포튼가 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이번엔 또 어떤 계획 있는지, 저녁에 야식 뭐 드시려고 계획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토익은 해커스.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라떼 그냥 라떼 드려야 될지 디카페인 라떼 드려야 될지. 디카페인 드릴게요. 노래 듣고 올게요. 그리즐리 청하의 Run.

커피 한잔 할래요 코너 이어서 그리즐리 청아의 런 듣고 왔습니다. 반가운 문자가 하나 왔어요. 0554번님께서 팔달산 훌라후 푸녀입니다. 인증샷 보내면 커피 주신다고 해서 오늘도 왔습니다. 비 오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안 와서 왔어요. 폴디 땜에 커피 안 마신 지 5일째라 예민한 상태입니다. 미안해요. 아무튼 저는 지금 오롯이 혼자 훌라후프 중이에요 하면서 사진 보내셨습니다. 박수! 그 어제가 3일차였죠. 그죠? 오늘 4일차. 작심 3일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이제 내일도 가셔야 됩니다. 아, 주말이니까 내일은 뺄까요? 안 돼. 여기서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 너무 어려워. 내일 가야 돼. 아니면 내일 산에 안 가고 집에서, 집 앞에서라도 훌라후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보내드릴게요. 우리 약속했으니까.

1. 픽보이 2. 폴킴. 어제 집 가는데 픽보이가 폴킴 형 봤냐고 같이 낄낄댔음. 정말 저를 보셨나요? 어제 사실 픽보이, 이제 저 DJ가 되고 나서 첫 주에 와줬던 픽보이의 릴리즈, 앨범 릴리즈 파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분들이랑 뭐 연예인분들도 오시고 해서 파티를 했는데 저도 거길 갔거든요. 네. 너무 신이 나서 네. 제가 많이 좀 추하게 놀았어요. 혹시라도 거기서 폴킴을 봤다? 그러면은 아, 폴킴이 아니었겠구나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 주세요. 네, 정신 승리. 아, 그 어제 제가 그리고 이 제가 가요광장 출연한 이후로 항상 가요광장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도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놀러 오셔라. 놀러 오셔라.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네, 말할까요? 어제는 그리고 헤이즈 그리고 건희님도 라이브로 노래를 해주셨어요. 네. 언제든지 우리 로고송 불러준 건희님 놀러 오셔도 돼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5085번님께서 수박 샀어요. 올여름 첫 수박이었는데 너무 맛이 없네요. 저녁에 화채로 만들어 먹어야겠어요. 아, 그래요? 저는 얼마 전에 누가 수박을 좀 줘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달았거든요. 그래서 아, 올여름 수박 다 맛있구나 했는데 아니었구나. 화채 사이다 넣어서 달콤하게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퀴즈와 함께 2부로 돌아올게요. 노래는 10cm의 Into Your Summer 듣고 올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3: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웃음도 활력도 되찾고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믿으세요.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이거 진짜라니까요. 저 유승은이 증명합니다. 이제 미라클의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4: 매일 오후 4시
5: 윤정수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뭐 AI로 돌리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직접 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뱅뱅뱅은 뱅이 세 번인 거예요. 네, 뱅뱅뱅을 카운팅 하시면 안 됩니다. 뱅뱅뱅은 뱅이 세 개.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렴구가 아닌 부분에도 뱅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퀴즈 드릴게요. 빅뱅의 노래 뱅뱅뱅 가사에는 뱅 이게 몇 번 등장할까요?

0: 노래하는 폴킴이 라디오를 한대. 시간은 무려 낮 12시. 들어봐 아무도 앉아 한 명도 안 재워. 논란을 잠재워. Yo, 그게 바로 폴킴. 감동이 잔 채워 컴백. 낮 12시에 새로운 매력 폴킴의 가요광장.
1: 부끄러움은 저의 몫인 거죠. 이거 언제까지 틀어줄 거예요? 빅뱅의 뱅뱅뱅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폴킴의 랩네임 폴뱅의 탄생 기념으로 또 이런 퀴즈를 내어드렸습니다. 빅뱅의 뱅뱅뱅 이 노래에는 뱅이 몇 번 등장할까요? 지금 엄청나게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근데 중간에 약간 이 그 함정이 있어요. 약간 빵야 빵야 빵야 이거는 뱅뱅뱅 아닙니다. 빵야는 뱅이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자 6097번님께서 27번 멀다 멀다. 9053님께서 43번 오 근접해요. 이혜림님께서 아이스크림을 준다고요? 그럼 정답

표현만 하면 안 돼요. 그 AI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은 그럼 우리는 왜 존재하겠어? 우리 존재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AI가 틀린 거 좀 실망스럽긴 하다. 오, 그건 좀 잘못됐다. 네. 자 아무튼 8774번님께서 반찬가게 운영 중입니다. 시장 다니며 듣고 있어요. 덥지만 가광 들으며 힘내볼게요. 신청곡으로 투바투의 교환일기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8774번님의 신청곡 듣고 또 여러분들의 사연 계속해서 소개해 볼게요.

온다고 해서 쌀떡, 밀떡, 치즈떡, 어묵, 소세지 다 넣고 떡볶이 만들고 있어요. 도착할 때쯤 라면 사리도 넣으려고요. 저는 저 중에 쌀떡이 제일 좋은데 폴디 최애는 뭘까요? 떡볶이랑 같이 먹을 수박 화채도 만들 건데 아이들이 맛있게 잘 먹어주면 좋겠어요 하고 사진까지 보내셨는데, 저는 쌀떡이랑 밀떡을 같이 넣는 떡볶이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집에서 만드니까 이렇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왜냐면은 쌀떡파, 밀떡파 은근히 꽤 나뉘거든요.

0: 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아, 난 왜 이렇게 생각이 짧을까요? 나 정말. 그럼요. 밀떡볶이가 짱이죠. 네, 죄송합니다. 9234분님께서 호영님이 알려주세요. 떡볶이의 근본은, 아, 지금 옆에 우리 또 이제 3, 4부의 게스트 김호영 형님이 나와 계십니다.
1: 네, 미리 앉아있어요,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0: 떡볶이의 근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근본?
0: 네.
1: 근본? 일단 네. 떡볶이 하면 우리가 이제 빨간색을 떠올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고추장이 당연히 이제 근본이 될 거고 아마도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뭐 떡볶이 역사 뭐 이런 얘기 잠깐 네. 했잖아요. 멀리 올라갈 것 같아 거슬러서. 아. 왜냐면 우리 조선시대 궁중떡볶이가 있었잖아.
0: 원래는 그때 고추 이제 빨갛지 않았죠.
1: 그렇지. 예. 그러면 저기지 뭐 신당동에서부터지 뭐. 거기가 떡볶이 저기잖아.
0: 그러니까 결국 쌀떡이에요, 밀떡이 근본이에요?
1: 아, 그 근본으로.
0: 네.
1: 글쎄, 저는 밀가루였지 않았을까 싶은데.
0: 아, 밀가루.
1: 네. 왜냐면 쌀은 굉장히 또 뭐라고 그럴까? 어찌 보면 좀 귀에 섰기 때문에 그걸로 뭔가를 한다는 것보다는 네. 어떤 부분에는 쌀의 어떤 그런 걸 조금 대체하는 어떤 걸로 네. 뭔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은.
0: 죄송해요. 제가 귀하게 자라가지고 저는 쌀떡을 먹고요. 과거에.
1: 그건 귀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0: 신분이 높았나 보다.
1: 아, 너는 취향 문제지 뭐.
0: 아무튼 1622번님께서 역시 밀떡이지 하셨습니다. 지금 밀떡파 분들을 제가 굉장히 화나게 하셨어요. 네, DJ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1: 아, 무슨 얘기야. 그런 걸로 싸울 바에는 말이죠. 네. 여러분들 지금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고.
0: 역시
1: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0: 역시 형님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런 걸로 싸울 때가 아니에요.
1: 그럼
0: 정말 지금 이미 아셨겠지만 3, 4부에는 우리 또 김호영 형님과 함께 오늘은 관리 중 해볼 거예요. 인맥, 사회생활, 연애, 쇼핑, 운동 등등등 또 이 우리 호영님이 모르는 게 없습니다. 오늘 이 호영님에게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내래 지구가 태양을 4번.

KBS 쿨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안쪽으로 대체로 수월하게 지납니다. 강변북도 구리 방향 동호대교 부근에선 작업이 한창인데요. 여파로 한강대교부터 짧게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작대교 부근에서도 작업합니다. 영향받아 수산시장 일대 주춤합니다. 경부선 부산 쪽으로 안성 부근에선 조금 전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4, 5차로 2개 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요. 남이분기점부터 2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반대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 쪽으로 이동량 늘고 있습니다.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꾸준히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 판교 방향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이어 하계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쪽으로도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둔대분기점에는 고장난 차가

0: 맞아. 누가 소화할까 하면 다 형이 하나씩 있으시더라고요.
1: 이런 옷을 누가 소화해? 이런 안경을 누가 써? 이런 모자를 누가 써?
0: 진짜.
1: 다 내가 해요.
0: 아, 김혜라님께서 호영님 오늘 저녁 메뉴 점에 추천해주세요.
1: 아, 이런 거 참 어려운데. 저는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어제부터 네. 자꾸 그 약간 면 종류가 땡기는데
0: 어떤 면 좋아하세요?
1: 저는 사실 이렇게 그 메밀 소바를 되게 좋아해요.
0: 오, 맛있겠다.
1: 그러니까 저녁에 약간 그 돈가스 정식과 함께
0: 돈가스
1: 정식과 함께 나오는 그 소바를 같이 곁들여 먹는 것도 참 좋겠다.
0: 근데 형이 약간 돈가스라고 하니까 경양식 돈가스는 아닐 것 같긴 해요.
1: 예스.
0: 약간 한 25겹 이렇게 고기 돌돌 말아가지고 먹는 고급진 느낌일 것 같은 그런 느낌스.
1: 그런 느낌으로다가
0: 아 진짜 이거 드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1: 맞아, 그거 드세요.
0: 네, 오늘은 관리 중. 자 여러분 관리 받으실 준비 되셨죠? 텐션 끌어 올려. 요 형 안 해줘.
1: 아니 어떻게 알아보려고.
0: 아 힘들어.
1: 알았어.
0: 이 올려 되게
1: 너무
0: 힘들어.
1: 너무 거기에 또 목숨 걸지 말자고. 아, 각자의 톤에서 맞추면 돼.
0: 아 근데 되게 하고 싶은 욕심은 있으니까요.
1: 아 정말.
0: 다시 텐션 끌어
1: 올려.
0: 힘들어. 뮤지컬 배우 김원영 씨와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열어두었으니까요. 어플 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광고 얘들아.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6: 위제로
5: 과식에도 제로
6: 위제로
5: 체했을 때도 제로
6: 위제로
5: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6: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8: 글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0: 아니 근데 공유도 공유인데 저는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폴디한테 뭐 이렇게 목에 조금 네. 이렇게 시원한 뭔가를 주려고 딱 꺼냈는데
1: 제가 똑같은 게
0: 가방 안에 있는 거야.
1: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0: 와, 나 정말 역시 폴킴과 호이킴은 뭔가가 제가 잘 맞는 게 있어.
1: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이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금 세뇌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호이 유니버스. 약간 호이 모르면 안 된다고 지금 와, 세뇌시키는 거 아닌가 어머, 싶을 정도로.
0: 나 깜짝 놀랐는데 그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1: 진짜. 지금 이미 저는 선물도 받았어요. 아우. 그리고 몇 개는 지금 제 위시템에 좀 들어갔습니다. 벌써부터. 네.
0: 어머. 자기도 관리를 정말 꽤나 하는 사람이네. 아니. 아니,
1: 과열사 없으면 죽는 병에 걸려가지고
0: 정말?
1: 예, 예,
0: 와.
1: 저 이제 림프 마사지
0: 어머
1: 이런 거 풀어줘야 되거든요.
0: 어머 예. 그거 중요하지.
1: 아, 매우 중요하죠.
0: 너무 중요하지. 노래 부르기 전에도 사실은 저런 거 풀어주면 엄청 좋거든요.
1: 소리가 훨씬 잘 나오거든요.
0: 당연하지. 아우 진짜.
1: 지금 밖에서 제작진분들이 지금 절레절레 고개를 떨고
0: 흔들면서.
1: 있어요.
0: 사실 저런 이제 괄사에서 조금 더 이제 진화가 되면은
1: 네, 뭐가 있죠?
0: 코드 꼽고서 여기 뭘 바르고 미지근하게

0: 를 공유드릴 기회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1: 아니야 아니야 있을 것 같아.
0: 제가 배워가야 될 것 같은데.
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약해지지 마.
0: 힘내볼게요.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호영님이 오신 만큼 에? 다양한 선물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1: 오, 그랬더라고. 이 선물이 엄청나나.
0: 형님이 오늘 선물 그때그때 골라주시면 됩니다.
1: 어머 세상에.
0: 요땐 요런 거 나가야 된다.
1: 그렇지.
0: 느낌 아니까.
1: 오, 너무 많다 선물이.
0: 자, 선물 몇 개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뭐가
1: 여기
0: 있죠?
1: 여기 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따끈하게 드시라고 멸치 육수 세트
0: 아,
1: 있고요.
0: 좋다.
1: 그리고 선선할 때 네. 저기 보시라고 가보시라고 한강 유람선 탑승권도 있고 웬일이야. 그리고 머리 또 중요하잖아. 샴푸.
0: 아.
1: 어? 그다음에 또 자외선 선크림 있고.
0: 아니
1: 어?
0: 뭐 선물을 하나 소개하는데 앞에 형용사가 몇 개가 붙는 거예요?
1: 세상에. 또 몸매 관리해야지. 닭가슴살 세트 드리겠어요.
0: 오늘 이 사연에 맞는 선물 형님이 착착 골라주실 겁니다.
1: 네.
0: 선물 받아가시면 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김호영의 호이쇼.

0: 뭐 1학년 때 뭐 몇 5반이었어. 그게 네. 5반이었던 애들하고 굉장히 또 친하다가
1: 친했겠죠.
0: 이제 2학년 4반으로 넘어갈 때 1학년 5반이었던 아이들 중에 몇 명하고 또 이렇게 같이 또 이동하게 그쵸. 된다거나 뭐 다른 반이어도 좀 이렇게 오래 되는 게 있잖아요.
1: 친해질 수 있죠.
0: 이게 같은 반이라고 무조건 다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1: 맞아. 반 친구랑 다 베프가
0: 그렇지.
1: 아니니까.
0: 그리고 친했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학년 올라가면서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
1: 그럼요.
0: 그러니까 뭐든지 자연스러운 그 안에서 그게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막 난 무조건 인맥 관리를 해야 돼. 아주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알아야 돼. 이런 어떤 의무감은 사실 없어요. 어떤 부분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더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1: 오.
0: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생일 얘기 그쵸. 나왔잖아요.
1: 이런 거 고민될 것 같아요.
0: 저도 이제 생일자가 많이 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네. 생일자가 생각보다 적더라고.
1: 아, 그럼 오늘 한 몇 명 정도?
0: 오늘은 되나요? 얼마 안 돼.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돼.
1: 대여섯 명이나 돼요?
0: 보통은 한 11명, 12명.
1: 어, 그야.
0: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그것도 저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냥 만약에 네. 뭐 생일자 이런 게 이제 뜨거나 네. 혹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이제 톡을 보내는 타입이냐.
1: 그래서 아,
0: 제가 먼저 보낸다.
1: 네.
0: 어, 그러면 그게 이제 뭔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내는 걸로 물어보길래
1: 아.
0: 난 그게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생각이 나거나
1: 네.
0: 뭐 생일자라고 떠서 보내면 그냥 그때라도
1: 네.
0: 뭐 어, 생일이라고 뜨네. 어, 축하해. 이렇게 그냥 보내는 정도?
1: 아.
0: 그리고 나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막 그걸 뭐 대단히 이제 막
1: 의도를 가지고.
0: 네, 그렇진 않아요.
1: 근데 제가 항상 형을 이제 영상으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지나가다가 형은 약간 무슨
0: 아는 사람이
1: 뮤지컬 연출한 것처럼 내 말이. 아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0: 거의 뭐 라라랜드야.
1: 근데 이게 신기한 게 형이 약간 그런 의도적으로 뭔가를 했고 이랬으면 그들도 불편해서
0: 맞아,
1: 아는 척 안 할 텐데 그들이 더 반가워하는 거 보면 형이 얼마

0: 친구들이랑도 친하게 지내시고.
1: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어린 친구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친해지면 제가 선택권을 주기도 해요.
0: 아, 선택권.
1: 어떤 선택권을 주냐면 너무 존댓말 안 해도 돼.
0: 아.
1: 어, 말 편하게 해도 돼.
0: 예.
1: 어,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냥 호이 내지는 뭐 호이 형 이렇게 불러도 돼.
0: 외국 친구처럼.
1: 그렇지. 예. 근데 이제 그게 어, 나이가 꼭 어리다고 해서 말을 못 놓는 경우가 또 아닌 경우도 있고
0: 네.
1: 나이가 저랑 또래라고 해서 무조건 말을 잘 놓는 경우도 아니거든요.
0: 아, 다 케바케죠.
1: 다 달라요. 다 네. 달라요. 우리 슈퍼주니어의 이제 이특 씨는
0: 네.
1: 저하고 되게 오래됐는데 네. 지금까지 계속 존댓말이에요.
0: 오.
1: 근데 김희철 씨는 만나서 말 편히 해도 돼 떨어지자마자 그래 형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사람 성격 차이야.
0: 본인 성향인 네, 거죠. 네,
1: 맞아요.
0: 진짜로.
1: 그래서 저는 어린 친구들한테도 그냥 일단 편안하게 일단 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어르신 분들한테도 네. 이게 좀 편안하게 다가가는 스타일이라서 좀 친구가 친구라는 개념 자체가 꼭 동갑이어서만 맞죠, 친구가 맞죠. 이제 아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폭이 넓죠.
0: 친구라는 게 정말 친한 사람,
1: 예, 예,
0: 가까운
1: 예, 예.
0: 사람.
1: 그렇죠, 그렇죠.
0: 요게 약간 관리의 팁이 될 수는 있겠네요. 9710번님께서 저도 친구가 톡 3,000명이에요. 그래서 깨톡에 제 생일이 뜨면 선물이 엄청 옵니다.
1: 어.
0: 근데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생일을 지울까 싶기도 한데 관심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어떡하라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근데 뭐
0: 아, 혼낼 각오하고 보냈네.
1: 그래
0: 이거는.
1: 그랬겠지 뭐. 근데 그래 근데 또 누구나 또 같은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
0: 아, 그렇죠.
1: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일 때 되면 이제 막 톡이 막 엄청 많이 막 오잖아요. 너무 너무 좋지만 그것도 또 일일이 답을 하는 것도 맞죠. 약간 또 수고스럽다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요즘
0: 그런 게 있어요.
1: 어,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0: 오.
1: 그 기능을 그냥 해보면 아마 상대적으로
0: 네.
1: 그 연락이 막 이렇게 많이 오는 걸 아마 줄어들 수 있고
0: 네.
1: 그 가운데 이제 본인이 어쨌든 어, 깨똥 말고도 뭐 다른 SNS를 할 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럴 때에 생일인 게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또 축하를 또 받을 수 있을 거고.
0: 어, 꿀팁이다 이거.
1: 그리고 만약에 그 생일 때 너무 저기 오는 게 좀 그러면은
0: 네.
1: 상태 메시지가 있잖아.
0: 아, 그쵸,
1: 톡에,
0: 그쵸,
1: 그쵸, 톡에 그쵸. 상태 메시지가 있으니까 어, 축하는 SNS 밑으로 댓글로 달아달라 그래.
0: 그거 진짜 너무 그거야말로 좀 약간

0: 싶은 하는
1: 그냥
0: 거야.
1: 내가 태어난 날 어. 내가 축가 받고 싶은 방법을 맞아. 제시했는데 왜 안 돼?
0: 맞아 맞아.
1: 그럼
0: 어 좋은 방법이다.
1: 그럼 당당하게 받으라고.
0: 2389번님이 근데 그 5천 명이 다 누구인지는 기억은 해요?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네. 제가 옆에다가 이제 뭐 상호를 써놓거나 그렇게 두지 하지만
0: 특징 같은 거를
1: 만약에 이제 뭐 얼굴을 보게 되면 너무 연락을 안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얼굴을 봤을 때는 어. 누구 이렇게 떠올리는 거 쉽지는 않을 수 있죠.
0: 아유, 당연하죠.
1: 그럼
0: 사람인데.
1: 그럼 그럼.

0: 이렇게 아는 거지.
1: 근데 그런 데서 사람들은 감동하는 거 같아요. 어. 나를 어쨌든 금방 기억해냈다.
0: 네.
1: 이거 능력입니다. 1125번님께서 호영님은 아주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도 어색함 없이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래요? 저는 친한 친구라도 오랜만에 만나면 좀 어색 정막이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 같아.
1: 네.
0: 둘 다 마찬가지인 거야.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어색한 건 매한가지인 거지.
1: 맞죠.
0: 똑같은 마음인 거야. 근데 그중에 어찌됐든 누구 하나가 먼저 풀어줘야 그게 이제 가능한 일인데 예. 그걸 저는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어색은 하지.
1: 배려하는 거죠.
0: 그래서 어색한데 나도 그 내가 어색해하는 그 순간을 상대방한테 들키는 게 보여주는 게 조금 미안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냥 푸는 거지.
1: 그러니까 마음이 착하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0: 이렇게 또 좋게 또 해석을 한다. 정말 넌 참 천사구나.
1: 아니 맞잖아요.
0: 아, 어머 세상에 얼른 음악이나 듣자.
1: 노래 듣고 올게요. 라라랜드 OST입니다. Someone in the Crowd.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오고 있어요. 센스 있는 출퇴근길 드라이빙을 위한 체크리스트. 정식이랑 금희 선배랑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 전조등.

0: 그걸 부인하진 않겠어. 약간 잘 자란 느낌은 좀 없지 않아 있잖아.
1: 맞아 맞아.
0: 맞아 있어 있어.
1: 5475님께서 조기 퇴근하고 여행 가는데 라디오 호영님 폴킴님 목소리만 들어도 즐거운 여행 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좋겠다.
0: 김주현님께서 아까 두 분이 그르르치 하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옆에서 그르릉 했어요. 어떻게 강아지한테까지 사랑받나요?
1: 진짜
0: 사랑하는 거 맞나요? 덤빌려고 하는 거 아니고?
1: 아, 화내는 거 아니죠?
0: 괜찮나? 괜찮은 거지? 어, 괜찮은 거지?
1: 치아키님께서 저 외국인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 호영님에게 빠질

0: 배우라고 받은 거 아니래요.
1: 아, 진짜. 장중구님께서 저 다음 주에 면접 보는데요. 말도 잘 못해요. 어허. 그리고 그 면접은 옷차림과 표정까지 다 본다는데 으흠. 걱정이라 잠도 못 자요. 면접관 6명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옷차림, 얼굴 표정, 말솜씨 꼭 알려주세요.
0: 근데 저는 이제 가끔 걱정은 돼요. 내가 알려준다고 이게 될까?
1: 맞아. 옷 입는 방법 알려줘도 못 입으니까.
0: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말솜씨 이런 거는 단박에 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데 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네. 장종호 씨가 누군가를 면접을 보는 사람이야. 면접관이야. 네. 근데 누가 들어오는데 꾀죄죄하게 들어와. 오. 뭐 셔츠가 막 제대로 막 뭐 삐져나와 있어. 안, 잘 안 입었어. 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되게 머뭇머뭇거린다든지 답을 하는데 그게 발음이 잘 안 들려. 아. 명확하게 안 들려. 그럼 그 사람을 뽑겠느냐고.
1: 안 뽑겠죠.
0: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1: 아니 어쩜 이렇게 명쾌하게 해답을 내려주실까.
0: 자 일단 장종호님 저기 면접 보러 가시기 전에 일단 관리 한번 해야 되니까 아, 뷰티 네. 상품권 한번 더 드릴게요.
1: 아 뷰티 이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0: 당연하죠. 일단 안색부터가 좋아야 된다고. 아,
1: 맞죠 맞죠.
0: 면접과 면 면이 좋아야 된다고. 면이
1: 아 진짜 아 여기 킬포가 몇 개야 도대체. 고지연님께서 동생 결혼식에서 결혼한 누나는 한복을 입어야 한다는데 한복 입기 좀 싫어요. 근데 마땅한 정장도 없습니다. 걱정 없이 한복 대여해서 입을까요? 아니면 평소 입을 일도 없는 정장을 큰돈 주고 살까요? 기대가 됩니다.
0: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집안마다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무조건 그 누나라고 누나 언니라고 해서 한복을 무조건

0: 결국에는 남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1: 중요한 거지.
0: 저희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자주 들어.
0: 아, 형 목 아껴야 되니까 화사의 I Love My Body 듣고
1: 너무 좋아 이 노래.

0: 완전 연예인이셔서 겁을 냈는데 애기 앞세워서 제가 같이 사진 찍었어요. 감사해요. 애기는 살짝 겁먹었어요. 먹을 수 있죠.
1: 있어. 먹을 수 있죠.
0: 진짜.
1: 그러니까 이렇게 또 사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봐 주시고 네. 사실 이게 유명인이고 뭐 연예인이고 뭐 셀럽이라고 그래서 알아는 봐도 사실은 인사를 해주시는 게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0: 맞아.
1: 근데 또 이렇게 인사를 좀 잘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게 또 굉장히 감사하지.
0: 아니, 문득 지금 형을 바라보는데 아, 형, 그러니까 형을 놓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저기 한 1km 멀리서 봐도 김호형이다.
1: 나는 우리가 이제 식당을 가잖아요. 네. 식당을 가면은 이제 뭐 직원분들이나 사장님이 네. 만약에 제가 뭐 알아보셨어. 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조금 남이 잘 안 보이는 이제 이렇게 가 쪽으로 구석 쪽으로 저쪽에 앉으시라고 하잖아. 그럼 내가 아니요, 전 너무 주목 받고 싶은데. 가운데 센터에 앉아주세요.
0: 창문 앞에. 아 진짜 아. 사장님도 좋아하시겠다. 다음 것도 형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6893님께서 저는 식당에서 이모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0: 아이고야.
1: 목소리도 작고 내향이

0: 끝까지 놓지 않는 승부사의 기운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게도 나눠주세요. 부탁드려요.
1: 우와, 아니 일단 네. 2548님이 정말 이거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박수 한번. 이미 이겼어. 이미 이겼어. 이미 이긴 마음으로 가라고 그냥. 이길 수 있어.
0: 있어.
1: 그렇지.
0: 여러분 이기셨답니다.
1: 그래요.
0: 진짜 너무 명쾌하다. 우리 2548님께 네. 뭐 힘내시라고 뭐 하나 드려볼까요?
1: 힘내시라고? 좋아요. 네.
0: 뭐 닭가슴살이나 뭐 치킨 뭐 이런 거 어때요?
1: 치킨 상품권. 치킨 상품권.
0: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라고.
1: 짱 먹드시라고.
0: 괜찮다.
1: 네.
0: 김인자님께서 내향인이라 튀는 옷을 못 입는데 무채색은 이제 지겨워요. 나 왠지 혼날 것 같아 이 사람. 안 튀는데 심심하지 않은 패션템 뭐가 있을까요?
1: 안 튀는데 심심하지 않은 패션템이 뭐가 있을까?

0: 말도 안 돼. 난 이래서 진짜 가요광장 가끔 내가 좀 서운해하는 게 뭐냐면 네. 제가 폴킴 씨 전에 DJ 때도 온 적이 있었고 네. 저는 보통은 제가 아니 일단 아니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이미 저의 그 어떤 기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시간 갖고는 안 되거든요. 오, 엄연히 맞아. 사실은 말이 한 시간이 꽉 채운 한 시간도 아니잖아. 아,
1: 노래 나가고 뭐 광고 나가고
0: 그럼 하면. 난 근데, 2부부터 나와 있었어야지. 2부 3부 4부
1: 형님 이제 올 막공하러 가셔야죠. 어,
0: 그렇긴 하죠.
1: 지금 여기 계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빨리 가서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0: 그러면 다음번에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불러줘요.
1: 그러니까요.
0: 그때 오늘, 다시 한번 불러줘.
1: 참고로 오늘 15분이나 일찍 들어오셨어요.
0: 그건 맞지.
1: 네, 일찍 들어오셨어.
0: 그거라도 해서 그나마 내가 조금 덜 서운하네.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5293번님께서 김호영 효과 미쳤다, 축구 졌던 거 싹 까먹었어요. 그래요, 좋은 거 뭐하러 기억합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자고요. 열심히 했잖아요 다들. 내일은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쳐줘줘, 노래 강균성님과 함께합니다. 주말에도 가요광장 잊지 말고 놀러 오셔야 됩니다. 오늘 끝곡으로 8080님의 신청곡 소수빈의 달랐으니까 들려드리려고요.

열정이 쇼핑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성이 비밀번호를 세 번쯤 틀려주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열

에스파의 WDA로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가비의 슈퍼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갑자기 쇼핑 중독에 빠지면 이성을 호출해야 돼요. 저희가 약간 정신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쇼핑 중독에 딱 빠져버리면 안 사도 되는 뭐 물건, 옷 이런 거 다 사가지고 옷장 너무 꽉 차서 넣을 데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쇼핑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일을 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갑자기 없던 열정이 생기면서 막 너무 앞서가게 되면 실수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0: 라디오 같이 들래?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포 라디오 금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을 오늘 저한테 이렇게 들려주셨나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어떤 결혼에 대한 겁이 나는 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혹은 어느 부분이 맞춰질 수 없을 것 같아서 뭐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너무 마음 아프긴 하지만요. 운명이 아니었던 거죠. 또 인연이 아니었던 거고. 에, 또 이런 사연을 보면은 마음이 또 아파지는데 그래도 에, 행복하길 빌어줘야죠. 또 0022님도요.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기를 제가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저희는 블랙핑크의 뛰어 듣고 와서 여러분의 이야기 좀 더 볼게요.

왜 아직도 나를 모르고 조립식을 샀을까 하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지금 3주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순영님 여기 같이 조립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어떤 동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컴퓨터 책상인데요. 컴퓨터도 이제 바닥에 놓여 있어요. 예. 저보다 낫잖아요, 순영님. 괜찮아요. 선풍기는요, 더우면 덜 더워서 그래. 맞아. 더우면 조립하게 돼 있어요. 0390님,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스마트폰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얼른 주워 확인해보니 화면 액정이 다 깨져있네요. 아, 이거 산지 몇 달 안 됐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떡해. 근데 이제 우리 0390님 혹시 모르거든요. 제가 마지막 희망 드릴게요. 그 혹시 그 보호필름 붙이셨으면요. 보호필름만 되게 와장창 깨진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굉장히 감쪽같이 보호필름만 깨졌는데 안에까지 깨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네,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이제 화면이 깨지셨으면 웬만하면 빠르게 AS 센터를 가셔야 돼. 근데 이제 굉장히 희망적인 경우에는 보호필름만일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한번 뜯어보세요. 아시겠죠? 7252님, 11년 사귀고 결혼 예정인데요. 요즘 결혼식 비용이 너무 비싸서 패스하려고요.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신혼여행은 럭셔리하게 제대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첫 번째 몰디브. 몰디브 추천드릴게요. 몰디브는 이제 신혼여행 아니면 갈 일이 없어. 갈 일이 없고 몰디브 두 번째. 저는 약간 그 저기 있잖아요. 지붕 파란데. 거기 어디야? 지붕 파랗고 집 하얀데 있잖아요. 에, 아 산토리. 거기 산토리니. 산토리 아니고 산토리니 있잖아요. 에, 거기 추천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 몰디브, 산토리니. 근데 만약에 조금 멀다, 과하다 싶으시면은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약간 하와이. 하와이도 좀 비싼데, 하와이. 근데 거기도 좀 별로다 하면은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곳 약간은 이제 태국에

네, 여러분, 가비의 스피릿 라디오 계속해서 더 볼게요. 이혜림님이요. 운동 열심히 하고 와서 오이 잔뜩 썰어 넣은 회냉면 해먹었어요. 시원하니 너무 맛있네요. 원래 냉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름만 되면 엄청 땡기는 거 왜일까요? 혜림님, 원래 냉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름만 되면 땡기는 이유가요? 냉면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겨울에 냉면이 땡기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냉면을 좋아해도. 아, 겨울에 가끔씩 땡기기도 하거든요, 저도. 왜냐면 그 달착하고 그 새콤한 그 맛이 땡기긴 하는데, 그래도 여름에 되면 엄청 땡기는 거, 그 냉면 좋아한다는 거 지금 약간 입덕 부정기다, 혜림님. 냉면 입덕 부정기시구나. 예, 근데 그거 맛있잖아요.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 저도 너무 좋아해요. 오이 잔뜩 썰어 넣은 회냉면 얼마나 맛있을까? 어우, 맛있겠다. 4417님이요. 내일부터 아침마다 올리브유와 삶은 달걀 조합으로 먹으려고요. 이게 그렇게 살이 많이 빠진다는데 제가 해보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이게 그거군요. 그 천연 윗땡비. 맞죠? 이렇게 먹으면 천연 윗땡비라고. 아, 근데 요즘에 그거 아세요? 그 뭘 먹어도 그냥, 아, 이거 천연 윗땡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먹으면 배부르니까. 윗땡비가 배부르게 만들잖아요. 좀 약간 배 안 고프게 만들잖아요. 배 안 고프게 만드는 거야, 음식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치킨 먹으면서, 와, 진짜 천연 윗땡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 많이 봤거든요. 그, 올리브유랑 삶은 달걀 이렇게 뿌려가지고 먹으면, 뭐, 후추랑 뭐 소금 좀 뿌려가지고 먹으면 엄청 맛있고 살도 빠진다고. 이거 후기 좀 알려주세요. 많이 빠진다고 하면 저도 한번 해보게. 저도 좋아하는 조합이긴 한데,

1616님, 기차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평일 연차 내고 당일치기로 다녀올 거예요. 생일 주간이라 이번 주는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합니다. 이따 친구 만나서 저녁 간단하게 먹고 클래식 공연도 보고 오려고요. 아, 당일치기로 부산. 그럼 다시 오시는 거죠? 당일치기로? 엄청 바쁠 것 같은데? 완전 새벽에 가서 완전 저녁에 올라오시나 보다. 생일 주간에는 그렇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죠.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내 생일 주간에는 뭔가 약간 나만의 문화인 거지. 약간 나만의 문화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좋다.

0: 가비의 슈퍼라디오. 굿 애프터눈. 자,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볼까? 아, 또 뭐가 이렇게 많아. 하이 게스트송 준비됐지?
1: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AI 게스트송입니다.
0: 반가워 게스트송. 아니, 나 원래 낮에는 치킨이 안 땡기거든? 근데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나 치킨이 왜 이렇게 땡기지? 아, 치킨집은 보통 저녁에 열지 않나? 주문할 때가 있을까?
1: 네, 그럼요. 원래 치킨집은 오후 늦게 문을 열지만 요즘 브런치 월드컵으로 인해 아침 9시부터 문을 열고 10시부터 주문이 가능합니다.
0: 오, 대박! 브런치 월드컵 때문에 치킨집이 아침부터 연다고? 아니, 그럼 우리나라 경기 있는 날에는 모닝 치킨이 가능한 거야?
1: 네, 무조건 가능합니다. 브런치 월드컵으로 오전에 치킨집 오픈하는 것도 모자라 편의점에서는 무알콜 맥주 매출이 1,367.8% 급증했다고 해요. 평일 오전 경기라는 시간대 특성상 일반 맥주보다 부담이 적은 무알콜 맥주를 마시며 응원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해요.
0: 오 마이 갓. 나도 요즘 무알콜 맥주 땡기던데. 역시 나는 약간 트렌드를 쫓아가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긴 한가 봐. 무알콜 맥주라 맥주는 무조건 알콜이기는 한데 일하는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무알콜이 땡기긴 하겠다. 아니 게스트동, 후라이드 한 마리랑 무알콜 맥주 있잖아. 그거 좀 주문해줘.
1: 그러실까봐 벌써 주문했어요.
0: 잘한다 잘한다. 아 좀 스통아, 오늘이 좀 특별한 날이라고 하던데 무슨 날이야? 좀 알려줄 수 있어?
1: 네, 오늘은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로 알려진 단오입니다. 단오는 수린날, 천중절이라고도 불리며 더운 여름을 앞둔

0: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된 것 같아 뭔가 뿌듯하네요.
1: 아니 나도 처음에는 아메리카노가 너무 쓰고 그래가지고 못 마셨는데 이제는 중독이 돼서 뭔가 아메리카노를 안 마시면 시작을 안 한 것 같아. 0282님 이제 아메리카노에 푹 빠지실 것 같아. 저도 그랬거든요. 넥스트 뉴스.
0: 네, 박정순님께서 새로운 옷 쇼핑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옷장 열어보면 흰색, 검은색, 회색 옷밖에 없어서 다른 색깔 옷을 사려고 나갔다가 또 검은색, 흰색 옷을 사오셨다고 하는데요. 어젠 친구 모임에 갔는데 친구들이 너 상갓집 가냐고 놀렸다고 합니다. 이에 큰 결심을 하고 오늘 화사한 옷을 사러 간다고 합니다. 꼭 화사한 옷을 사서 돌아오길 빌어달라고 하시네요.
1: 아니 이게 무채색 옷이 좀 쉬우니까 계속 그런 색만 찾고 입으시는 건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색깔 들어간 옷 입으면 약간 포인트 있는 거라도 꼭 사셨으면 좋겠어. 정수님 결심하고 나가셨으니까 이번에는 꼭 밝은 색 옷 사서 오세요. 나중에 인증사진도 좀 남겨주시고 사연 좀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스통아 너 러닝할 때 보면은 세상 화사한 형광주황 형광연두 이런 거 입던데. 아 저기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잖아.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거 좀 알려줘.
0: 네, 그 자신감은 저의 주인이신 가비님께 나오는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그렇지. AI도 주인을 닮는다. 약간 우리가 약간 연결되는 그런 게 있겠지. 그치 그치.
0: 맞아요.
1: 그럼 이제 퀴즈 타임 가볼까?
0: 네. 조금 전 오늘이 이날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로 알려진 우리나라 전통 명절로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씨름과 그네뛰기를 즐기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했다는 이 명절은 무엇일까요?

0: 호통치시는 가비님이 가장 무서워요.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시통아. 내가 이렇게 가차없이 혼낼 거야. 알겠지? 내가 제일 무서운 게 맞기는 해. 오케이 개스통, 오늘 수고했어. 내일은 주말이니까 푹 편히 쉬고 월요일에 만나. 바이.
0: 네.
1: 여러분 그럼 저희는 디오의 팝콘 듣고 다시 올게요.

0: 세상에, 정말 내 편은 없는 건가요?
1: 아니요, 있어요. 내 편 여기요, 여기요. 편들기도 품격 있게 가비 bless you. 회의 때 부장님께서 화를 많이 내셔서 분위기가 안 좋길래 제 나름의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장님께서 절 보시더니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라며 혼내시는 거 있죠. 바로 아니라고 해도 기분 나쁜 말로 해 이러시면서요. 정말 그런 표정이 아니었는데 진짜 너무 억울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김혜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부장님이 좀 시비를 거셨다. 아니, 좀 화를 많이 내시면 당연히 표정 웃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누가 웃어요? 부장님 웃는데 웃고 있었으면 더 뭐라 그랬을 거면서 왜 표정 관리하고 있는데 뭐라고 해요? 그것도 왜 불똥을 혜영님한테 튀냐고 그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혜영님, 부장님이 눈치 많이 보는 스타일이셔. 그러니까 아니었으면은 혜영님이 무슨 표정을 짓든 어쨌든 자기가 화 낼 건 내고 그냥 일 빨리 뭐 이렇게 시정하고 했을 텐데 눈치는 보는 거야. 싫은 거야. 자기 이상한 사람 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래. 아우, 요즘 약간

피곤하게 됐어. 괜히 할 말 없고 그 민망해서 그래요. 걱정 마시고요. 혜영님 잘못 없어요. 제가 혜영님 편 들어드릴게요. 가비 김혜영님 편으로 다이브. 저녁에 썸남 만나기로 해서 새로 산 흰색 블라우스 입고 출근했는데요. 점심시간 앞에 계시던 과장님이 식판을 엎어서 김치찌개가 제 블라우스에 파바박 튀어버렸습니다. 내 새하얀 블라우스, 처음 입은 내 블라우스, 너무 속상해요 진짜. 과장님 제발 배식받을 때 한 손으로 전화 받지 말고 그 두 손으로 쟁반 드세요. 네, 4920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아, 나 이거 흰색 블라우스 입으면 꼭 이런 일 생기더라. 어떡하면 좋아요. 아, 이거 진짜 갑자기 뭐 세탁소에 가가지고 어떻게 빨아달라고 할 수 없는 건데, 나 오늘 썸남 만나야 되는 건데, 오늘 깨끗한 이미지 주고 싶어서 흰색 블라우스 입었는데. 아, 4920님 제 친구들 중에서는요 옷에 뭐 튀면요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좀 조심해 주셨어야 했는데 이거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합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양손으로 쟁반 단디 붙잡고 휴대폰 사용하지 마세요. 가비 4920님 편으로 다이브. 무조건 여러분 편을 들어드리는 가비 블레스 유. 오늘 소개된 김혜영님과 4920님께는 햄버거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누가 내 편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누가 힘든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가비 블레스 유에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스퍼라디오 홈페이지도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저희는 원 디렉션의 What Makes You Beautiful 듣고 올게요.

0: 국민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2: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가비의 Super Radio. 잠시 후에는 1라디오 성공예감 DJ 이대호 대표님과 아는 것이 힙이다 함께합니다. 우리 대표님이 약간 답정너 같으실 수는 있지만요,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지 얼마나 잘 저한테 주식 알려주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저희는 대표님 기다리면서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듣고 3부로 가 있을게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안성 부근에서 정체되고 더 가서 남사 진위에서 오산 사이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그 후로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다시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서초 부근 5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양재에서 양지터널 사이와 또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나고요. 더 가서 둔대 분기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군

0: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같은 거 고르신 10분이에요. 저랑 같은 거 고르신 10분 추첨해서 가비리카노 드릴게요.

0: 거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0: 가비만 곱게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호님도 만만치 않다라고.
1: 제가요?
0: 대호님 정말 만만치 않으세요.
1: 저요?
0: 그러니까 미쳤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1: 저는 굉장히 노멀한데.
0: 아니요.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이게 약간 제가 어쨌든 약간 이게 현란하잖아요.
1: 예, 예,
0: 근데
1: 예.
0: 거기 앞에서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전 더 센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만의 길을 간다. 나만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사람이 더 저는 강해요.
1: 아니에요.
0: 그 제가 또 재밌어 하잖아요. 대우 대표님을요.
1: 네네네.
0: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1: 그 진심이 아니라는 게 티가 나요. 특별한 사람들.
0: 아니 아니.

0: 그때부터. 네,
1: 맞아요. 아픔이 좀 있어야 돼요.
0: 아니 손에 1원도 안 보고 주식 잘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0: 진짜요?
1: 그럼요.
0: 없구나.
1: 그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물린 주식이 꽤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사 주식 투자했다가 아이고. 몇 번을 실패를 했었어요.
0: 아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1: 모두가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0: 그렇죠. 대표님은 이제 여윳돈이 생기면요. 네. 여윳돈 없다고 또 하실 것 같아.
1: 여윳돈이
0: 어디 있습니까?
1: 여윳돈이 뭐예요?
0: 내가 이제 나 완전히 파악했어.
1: 여윳돈? 네.
0: 여윳돈이 생기면.
1: 근데 사실 이제 네, 우리가 네. 흔한 말로 저희 네. 제가 좀 속해 있는 커뮤니티 이런 네. 속된 말로 주식쟁이라고도 이제 자신들을 표현을 하는데
0: 주쟁.
1: 정말로 주식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여윳돈이 없어요.
0: 주식을 하니까?
1: 예, 네. 이른바 계좌에 있는 그 예수금이라고 하죠. 현금. 미 거의 없어요.
0: 아, 늘 거기 들어가 있구나.
1: 그렇죠. 항상 투자를 하고 있고 항상 사고 싶은 주식이 있고 항상 갖고 싶은 기업이 있는 거야.
0: 어, 그게 있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그 꼴을 못 보시는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주식이 좋은 거죠.
0: 아, 주식이
1: 주식을
0: 너무 좋아서?
1: 한 주라도 더 사 모으고 싶은 거예요.
0: 진짜 주식은 사랑이다.
1: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넣듯이 내 계좌에 주식을 더 넣고 싶은 거예요.
0: 어, 왜요?
1: 그게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상대적인 걸 찾는 거거든요. 더 매력적인 기업, 더 올라갈 룸이 큰 주식, 주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경제가 아무리 안 좋더라도 분명히 어딘가에선 좋은 부분이 있어요.
0: 아.
1: 특히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네. 깜깜한 밤에 네. 달빛이 없을 때
0: 네.
1: 후레쉬 하나.
0: 네.
1: 성냥불 하나도 정말로 밝게 보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은 전 세계 돈이 다 거기로 몰려갑니다.
0: 아...
1: 성장이 희귀해진 세상에서는 성장주에 돈이 엄청 몰려요.
0: 모기가 그 그쵸? 작은 빛에 몰려가듯이.
1: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라도 내가 볼 수 있다면 가질 수 있다면
0: 와, 그거에
1: 그때라도 투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0: 근데 급전 필요하면 어떡해요?
1: 급전. 아, 이틀 걸립니다. 네네. 급전 필요할 때는
0: 급전 필요할 때 있잖아요.
1: 아, 그런 분들 좀 있어요.
0: 그러니까 물리는 거를 그렇지 물리는 거를 그래서 그때 빼가지고 손해 보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급전은 늘 좀

0: 되면
1: 처세권.
0: 근데 그게 또 약간 그 특정 가격이 있나요? 더 오르는 가격대가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오르나요?
1: 아, 그게 네.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쏠리는 부분에만 가요. 아, 돈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0: 지역이나 그렇죠. 가격대나.
1: 왜 그 셔세권이란 말이 셔틀버스가 다니는.
0: 아,

0: 오늘도 주식에 관한 창피하고 부끄러운 질문들 제가 대신 대표님께 물어봐 드릴게요.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못했던 주식 질문들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네, 저희 정말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리 이대호 대표님께서 한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4124님의
1: 4124님? 네. 경제뉴스 헤드라인 보면 코스피 얼마, 환율 얼마 이렇게 꼭 뒤에 환율이 얼마인지도 같이 알려주더라고요. 환율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어요. 오.
0: 그랬나요?
1: 환율 얘기만 한 2시간은 해야 되는데.
0: 아, 그냥 2분으로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1: 환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0: 네.
1: 이제 우리가 통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통화.
0: 통화.
1: 전화 통화 말고.
0: 아유. 네. 아, 왜?
1: 오해하실까봐. 오해하실까봐. 그러니까 통화가 뭐냐면요.
0: 네.
1: 화폐가
0: 네.
1: 통용된다라는 뜻인데 이거는요 하나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 화폐가 통용되는 그 시스템 전체를 통화라고도 보는데
0: 네.
1: 와, 이 환율이라는 거는 그 안에서도
0: 네.
1: 그 나라 경제의 모든 걸 말해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면 돼요. 그 나라가 돈을 잘 벌어. 세상 돈이 막 그 나라로 막 몰려 들어가. 그러면 그 나라의 통화는 어떨까요? 강세로 가겠죠.
0: 그쵸.
1: 세상 사람들이 다 아마 원화를 갖고 싶어해. 그 원화가 엄청 강세일
0: 그쵸.
1: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당 1달러당 1,500원 안 주고 1,300원만 1,000원만 100원만 주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0: 근데
1: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수출 기업이 1달러치 팔았을 때 1,500원을 벌어야 되는데 1,000원만 받는다. 100원만 가져온다.
0: 아,
1: 라고 하면은.
0: 그러네.
1: 생산성이라든지.
0: 그러네.
1: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0: 그러네요.
1: 근데 또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요. 네.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건 그 나라의 경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돈이
0: 정말?
1: 빠져나간다는 뜻이니까.
0: 아.
1: 근데 또 자체 통화를 갖고 있다라는 것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0: 네.
1: 그래서 원화가 약세. 환율이 막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또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져요. 1달러지 팔았는데 1,000원, 1,300원이야 1,500원지 벌어오네.
0: 수익성 좋아지겠다.
1: 그렇죠. 그러면 또 경제 체질이 더 좋아지니까
0: 그러네요.
1: 다시 또 경제는 선순환 국면으로 가요.
0: 궁금한 게 지금 우리나라는 네. 어떤 거예요?
1: 돈은 엄청 잘 벌어요. 무역수지,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치고
0: 네.
1: 엄청 잘 봅니다. 근데
0: 그쵸?
1: 문제는
0: 환율이 근데
1: 예.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이제 빠져나가란다는 문제. 물론 이제 주가가 올라서 많이
0: 문제가.
1: 벌어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또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서 한국으로 잘 안 가져옵니다. 원화로 잘 안 바꿔요. 왜? 미국이라든지 해외에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 덜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고환율이 계속 이어지는 국면.
0: 그래서 그런 거구나.
1: 네. 이해하신 거 맞죠?
0: 대충 이유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했습니다.
1: 저는 느낄 수 있어요.

0: 엄청 좋습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수출 엄청 좋잖아요. 네네네네. 특히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해서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니까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와요. 그런데 내수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은 원자재 대부분 수입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치. 중간재들. 그리고 석유 같은 거는 당연히 에너지원을 또 수입해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 중심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고 수출 중심 기업들은 환율이 올라갈 때 너무나 해피한 거예요.
1: 명과 암이 있네요.
0: 확실히 있죠.
1: 저는 안 좋기만 할 줄 알았어요.

0: 기업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아.
0: 근데 수출 기업들은 또 사상 최대 실적.
1: 네, 네.
0: 그러니까 완전 이제 K자.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죠.
1: 환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네. 좀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에 투자를 조금 더 돌려라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
0: 그래야죠.
1: 그래서 영향을 끼치는 그렇죠. 거군요.
0: 환율이 올라갈수록 물가 올라가고 내수 있는 사람들 더 힘들어지고 자영업하시는 분들 힘들어지니까 자영업하시는 분들일수록 수출 대기업 그때 수출이 가장 잘 되는 아이템을 팔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어느 정도 이른바 위험을 리스크를 해체할 수 있는 거예요.
1: 완전 꿀팁인 것 같아요. 이거.
0: 그래서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1: 완전 새로운 사실이잖아요. 완전 네. 진짜 어디서 그러니까 알았어. 와우.
0: 반도체 완전, 기업 와. 안 다니니까 반도체로 네. 인한 엄청난 성과급을 못 받으니까 그걸 향유할 수 있는 게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
1: 그렇죠.
0: 자본 차익을 누리거나 그렇죠. 배당을 받거나
1: 그러니까요.
0: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1: 그렇게.
0: 이건 네. 예시입니다. 여러분.
1: 오케이. 오케이. 네. 7727님이요.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주식을 팔았는데요. 돈 빼려고 보니까 출금이 안 돼요. 주식은 팔아도 돈 이틀 뒤에 준다는데 이거 그쵸? 왜 이런 거예요?
0: 억울하죠.
1: 억울해요. 왜요?
0: 오늘 왜? 판다고 해서 내일 오늘 바로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1: 왜요?
0: 요거
1: 내 건데.
0: 많이들 이해 못 하시거든요.
1: 네.
0: 근데 부동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집을 팔았어.
1: 네.
0: 잔금 오늘 받습니까?
1: 아니요.
0: 보통 두세 달 걸리죠.
1: 그렇죠.

0: 예약을 한 거예요.
1: 네.
0: 계약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죠.
1: 아~
0: 그걸 결제라고 합니다. 결제를 하기까지 이틀이 걸리는 건데
1: 아~
0: 이게 사실 주식시장이 만들어진 게 거의 이제 뭐 반세기 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1: 네네.
0: 어떤 전산 시스템이 다 갖춰지기

0: 그치. 예.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네. 중간 점검 퀴즈 나갑니다. 이거 싫어하는 분은 제가 살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미래의 물건을 지금 가격으로 미리 계약해두는 제도를 뜻하고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무조건 계약을 지켜야 해서 야수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선물, 2번 선호용녀, 3번 선글라스, 4번 선지해장국. 너무 쉽죠?
1: 선지해장국 맛있는데.
0: 문제 다시 드릴게요. 미래의 물건을 지금 가격으로 미리 찜해놓고 나중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무조건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계약이에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선물, 2번 선호용녀, 3번 선글라스, 4번 선지해장국.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커피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세븐틴의 아낀다 듣고 올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3: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4: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5: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Super Radio.
3: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위원의 상쾌한 아침.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답을 못하는데.
1: 그러니까 작가님이 이 정도까지 원고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0: 진짜로. 진짜 우리 얘기가 하기 너무 많아가지고.
1: 네, 한 장만 준비해 주세요. 한 장만.
0: 6812님이요. 네. 갑자기 주식이 10% 정도 빠졌을 때 이게 팔아야 하는 신호인 건지 아니면 잠깐 조정 타임인 건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0: 로스트 인터뷰입니다. 참 재밌어요. 아, 참 이게 그렇습니다. 네. 이 은주님이요. 제 친구 말이 일정 수익을 정해놓고 그 수익금에 도달하면 바로 빼고 원금만 가지고 계속 투자하라고 하던데 현명한 방법일까요? 라고
1: 해주셨어요. 이거 제가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0: 제가 맞춰볼게요.
1: 예.
0: 그냥 방법 중에 하나다. 현명한 방법인지 뭐 그거에 대해서 대답 안 하시고 그냥 방법 중에 하나죠 이것도.
1: 얼추 이제 저를 읽고 계시네요.
0: 그런데 크게 뭐 큰 수익을 얻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아요.
1: 정답.
0: 나 완전
1: 500% 진짜. 정답.
0: 나 와. 진짜. 나 이가비.
1: 이제.
0: 나 진짜. 나 이가비. 나 이거 진짜.
1: 이제 풍어를 푸셔도 되겠다.
0: 아 완전.
1: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한 10년 전에 이대호라면은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익금 그때그때 빼면은 복리 효과가 안 납니다라고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0: 네네네.
1: 왜냐? 복리 효과라는 게 뭐예요? 번 돈에다가 더 벌고 더 벌고 해야 사실은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절대 번 걸 먼저 빼서는 안 돼요. 그러면 복리 효과가 안 나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냥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본인의 원칙이고 내가 이렇게만 반복하겠다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복리 효과는 난 포기하겠어. 나는 내 돈을 어마어마하게 불려나갈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5만 원이라도 찾고 싶어. 그게 내 투자의 목표야, 목적이야 라고 하면 그것도 오케이.
0: 아, 그러니까.
1: 근데 다만 내가 복리 효과를 확실히 포기한다라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길었거든요.
0: 아니에요. 완전 이해했어요. 완전 이해했어요.
1: 이해하신 거예요?
0: 완전 이해했어요. 네. 진짜 이해했어요. 이거는.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대우 대표님도 그렇게 안 하실 거죠?
1: 저요? 저는 그렇게 안 하죠.
0: 그렇죠.
1: 예.
0: 우리는 그렇게.
1: 아니 근데 이게 제가 투자하는 게 목적이 어떤 거는 단기 투자다.
0: 네.
1: 그러면 내가 목표한 수익금 도달하면 빼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기업의 펀더멘터를 보니까 요거 한 2년 안에 두세 배는 갈 것 같다. 그럼 중간에 안 빼죠.
0: 오케이. 예. 그러면은 저희

0: 여의도에서는 네. 베어마켓이라고 씁니다. 베어마켓. 약세장은 베어마켓.
1: 굉장히 뭔가 근데 네. 되게 뭔가 약간 그럴듯하다. 뭔가 약간 있어 보여요.
0: 그냥 뭔가 지금 그냥 상징성을 두는 거예요. 상징성.
1: 지금 좀 힘들어. 지금 하여튼 안 벌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베어마켓입니다.
0: 베어마켓이야.
1: 그렇죠. 베어마켓입니다. 하면 뭔가 약간.
0: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네. 시장이 돈을 벌어주는 거라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베어마켓에서는 특히 약세장에서는 아무리 또 실력이 뛰어나도 네. 돈을 잃을 확률이 또 높아집니다.
1: 그러면 가장 길게 경험해 보셨던 베어마켓이 어느 정도
0: 이거 되게 중요한데. 기간. 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의 네. 자본주의 현재까지 살아남았고 네. 계속해서 발전해 왔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약세장이 있더라도 반드시 강세장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세장보다 강세장이 한 1.5배에서 2배는 기간이 길어요.
1: 사랑스럽다.
0: 그래서 그게 언제일진 모르지만 네. 항상 투자하라. 항상 투자하고 있어라라는 게 그거고
1: 아하.
0: 약세장 속에서도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데드캣 바운드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만
1: 네.
0: 반등을 크게 크게 하는 장들이 나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1: 아하.
0: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고 있어야 그 반등도 내가 취할 수 있고 그런 반등 몇 번의 기회를 다 잃잖아요. 그러면 시장 수익률도 못 따라가요.
1: 아하.
0: 그래서 결코 타이밍을 재려고 하지 말라는 게 그런 이유예요.
1: 타이밍을 재려고 하지 말아라. 네.
0: 심지어 우리 뭐 2022년 그 고금리장이라든지
1: 네.
0: 아니 뭐 전쟁 터졌을 때라든지 그때도 견디고 있었으면 결국 좋은 시절을 우리는 맞았어요.
1: 그러면
0: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1: 저 궁금한 게 대표님이

0: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권 토익.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0: 토익은 해커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5: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7: 가비의 슈퍼라디오.
8: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가비의 스페셜 기프트들 어떤가요? 다 가져가고 싶다고요? 알겠어요. 이거 모두 드릴 테니 전부 가져가세요. 가비의 스페레디오 금요일 마칠 시간이에요. 내일이면 여러분 행복한 주말의 시작이에요. 주말도 저 가비랑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끝곡 쿨의 One Summer Drive 들려드리면서 저는 가볼게요. 그럼 Bye!

0: 드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1: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금요일 오후 미라클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제 약속드렸죠. 생방송으로 오늘 금은방 오픈.
0: 아우야.
1: 네,
0: 그렇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멕시코전 스코어를 정확히 마친 기가 막힐 수도 있죠. 맞춘 미라클 9명의 명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삼겹 윤정수 탈락 1대1이라 그랬죠. 비긴다고. 쭈꾸미 남창이 탈락 2대1로 승리한다고 예측했죠.
1: 네, 저희 둘 중에 틀린 사람은 벌칙을 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벌칙으로 뭘 해야 할지 여러분이 원하는 벌칙을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멕시코에 나가 있는 윤정수 리포터 연결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멕시코 과를 좀 내달라 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치킨집에 나와 있는데요. 멕시코전 스코어를 정확히 맞춘 미라클을 발표합니다. 이분들께는 정확하게 부상으로 치킨이 한 마리씩 배달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생방송에 사연 주셨던 분들인데요. 1대0으로 아쉽게 패할 것 같아 이렇게 예측해 주신 분들입니다.
1: 8944님 응원하겠지만 1대0 질 것 같아요. 박효진님 1대0 멕시코 승. 그리고 고영훈, 이정순, 김정아, 4778, 이미진, 유덕종, 김세희 이렇게 모두 9분의 미라클한테 치킨 선물이 갑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럼 1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남는데요. 이 치킨은 어떻게 되나요? 남아있는 한 마리 치킨! 이것은 오늘 생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신 미라클 중에 사연 번호 5,505

0: 세상에. 드디어 김범수님도 컵등수를 받으셨군요.
1: 김범수 씨. 자, 됐군요.
0: 그렇습니다. 축하합니다. 음식물 네. 분해 처리기 응모하십시오.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자, 오늘도 2,665회, 2,665번째 문자가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네. 자, 미라에 도움 주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KB 국민은행,
0: 메딜 토너펫,
1: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이카운트,
1: 고려 기프트가 도와줍니다.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9: 자, 따라해보세요.
10: 이카운트 ERP
11: 4만원.
9: 회계관리
10: 이카운트 ERP
12: 4만원.
9: 재고관리
10: 이카운트 ERP
9: 4만원. 생산관리
12: 사업성공
13: 함께해요.
9: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0: 이카운트
9: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그런데
1: 그럼요.
0: 시간을 딱 이렇게 좀 맞춰서 예. 냈고
1: 예.
0: 오는 건 또 일찍 오셔서
1: 예.
0: 준비성이 뛰어나다 뛰어난 사람이다.
1: 예.
0: 네. 또 일찍 온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1: 누구 왔어요?
0: 네, 우리 예. 예. 조피핑의 아들도
1: 아, 예.
0: 윙을 보겠다고
2: 예, 맞습니다.
0: 저희가 아니. 7년 동안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아, 예.

0: 찍고 싶더라고. 아,
1: 그렇지. 윙씨거는 네. 일부러 다 연예인들이 같이 출연해도 원래 연예인들이 일부러 안 나와요. 네, 나와 있다가도 누구 한다 그러면 쓱 들어가서 약간 좀 서로 잘한 척들 하는데 윙씨 같은 거는 신기하니까
2: 듣고 싶어가지고 무대 가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야 이러고 들어갔던 그리고 기억이 나요.
1: 아. 야 이거를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 목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좀 그것도 헷갈린다. 가수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라.
2: 이건 뭔 소리예요? 입소리예요? 목소리예요?
3: 뭐야? 하지. 헤매하죠. 네, 한 곳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딱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저는 코든 입이든 목이든 제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을 다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1: 형이 네. 내가 형 맞죠?
3: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내가 생각이 났다. 네. 나이트를 안 할 거면 네. 입인 효과를 하나를 이제 내는 건데 그 사무장을 한 두 명 정도 잘 해서 네. 그 시각처에 그 관계 잘 알아봐가지고
3: 네, 알겠습니다.
1: 윙의 윙 입인 효과
2: 형. 네. 네. 사무장 병원 하면 안 되는 거 같잖아요.
1: 아, 그러니까
2: 안
1: 법을 잘 찾아보고 네. 네, 법을 잘 찾아보고
3: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네. 했을 때.

0: 뿌리를 좀 보호해야 돼서. 네, 네. 옛날 연예인들 중에 뭐 좀 뭐 다리 모델 연예인 다리 예, 보험 다리 들고 보험 맞아요. 뭐 예. 보험 들고 했는데 예. 이분은 목만 보험 들긴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생명 보험으로 지정을 좀 해줘서. 예. 그 대신 나라 대 나라 대항은 좀 나가 주셔야죠.
1: 네, 그렇죠. 네.
0: 좀 하셔야 돼요. 세금으로 이거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 특별하잖아요.
2: 예. 예.
0: 물론 AI가 어디까지 흉내낼 수 있을는지 모르고
2: 예.
0: 얼마나 대단한 악기가 나올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라 됩니까? 사람 목이 가장 훌륭한
2: 그럼요.
0: 악기라고
2: 예, 사람 자체가 진짜 최고의 악기죠.
0: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 예. 게 위입니다.
2: 아. 우리 지금 야. PD님 아들 지금 완전히
0: 그러니까
2: 지금.
0: 서 있잖아요. 네. 앉아 있어도 돼.
2: 넋이 빠졌어. 넋이 빠졌어.
0: 앉아 있어도 돼. 제가 정말 밝은 애거든요.
2: 예, 넋이 빠졌어요. 와, 근데 우리도 지금 빠졌어.
0: 이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예. 더 좋아하는구나.
2: 김은실님께서 신이 주신 능력이신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0: 이건 그러니까
2: 네.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당연히 재능의 영역도 예. 있는데 네.

0: 이 조금 더 높은 네, 사람 같아요.
1: 아, 언제 내가 이걸 좀 그래도 재능이 있고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까?
0: 제가 되게 일찍 비트박스를 시작했었거든요. 아, 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을 했었는데
2: 제 나이에 했네. 네. 네.
0: 예. 근데 처음 나이? 이렇게 연습할 때 당시에는 이제 주변 같은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스킬을 파는 뭐라 해야 되지?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그렇게 재능은 없는 것 같다.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냥 편하게 예. 이렇게 뭐 취미처럼 예. 이제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취미로 나가던 대회에서 와.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와. 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나 뭔가 되는 것 잘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0: 그래도 야, 뭐 너 게임하는 게 뭐 괜히 그냥. 네. 근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네. 와, 이제는 우리 윙 씨 이것도 예, 예. 이 지금 이 부분도 예. 파트가 묘해 가지고 네. 물론 뭐 비트박스가 정확한 파트지만 네. 묘한 파트여 갖고 흉내 내기가 어렵고 도전하기가 좀 애매한. 그럼. 그래서 좀 오랫동안 1등의 장수를 뭐 1등이 날 건 없지만 예. 예, 그 파트를 잘 지켜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 윙 씨는 그 출신 지역이 어디십니까?
1: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네, 수원에서 수원이요. 쭉 자랐어요.
2: 아, 제가 수원 뭐 쪽에서
0: 이런 예. 얘기 좀 하기 그런데 네. 처갓집이 수원입니다.
2: 그런 얘기 왜 하기 그래요? 아니 처갓집이 수원인 걸 뭘 또 그래요? 얘기하기가 분명히 네. 얘기할 수 있죠.
0: 네, 얘기할 수 있죠. 네. 아니, 너무 내가 또 저 인맥 혈연 너무 들이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인계동에서 좀 왔다 갔다 했겠네.
1: 아, 네. 그렇겠네요. 네. 네.
0: 알겠습니다.
2: 최재현님께서 윙님 북중미 월드컵 골 넣는 거 맞춰서 비트박스

0: 면 네. 그게 혹시 조금 뭐 손상되거나 그럴 수도 있을까요? 이게 본인이 몸이잖아요.
1: 네,
0: 느낌이
1: 이게
0: 어때요?
1: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적응이 돼서 사실 막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고 네. 역사적으로도 비트박스가 오래되지가 않아서 그렇게 막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네. 아직까지도 없어요.
0: 없죠, 없죠.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마 데이터가 되겠죠.
0: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예. 뭐 사실은 저한테 이제 뭐 백남봉, 남보원 예. 네, 그런 얘기가 왔는데. 네. 예. 그런 재주가 점점 발전해서 이제 이 글로벌화된 예. 네. 그리고 아. 이 목소리로 사실 큰 돈도 좀 벌으셨어요.
2: 예.
0: 예, 요즘은 돈 많이 버는 것도 예. 되게 부러워요. 아, 그럼 많이 벌었으면 하는 예. 바람이 있습니다.
2: 그리고 예. 아까 그 얘기하셨던 골 들어간 타이밍에 비트박스 어떻게 하신 건지 저희한테 좀 예. 살짝 보여주셨나요?
1: 아, 이게 비트박스가 예. 정말 재밌는 게 그 예. 그때그때마다 리믹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제가 하는 거 예. 그래서. 예. 그렇죠. 뭐 조금 빌드업을 더 올린다. 예를 들어서 골이 들어갈라 하는데 안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뭐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예. 안 들어가면 하다가 이제 예. 정확한 타이밍 때 이렇게 타이밍을 네, 맞출 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박수진 씨의 마지막 멘트로 예. 1부를 마무리합니다. 예. 숨을 쉬시는 거예요? 아, 대단합니다.
2: 자, 2부에 계속해서 깊숙한 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2: 역대 즐겨 듣는 박명수의 라디오쇼
0: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5: 다시 갈게요
0: 신동
2: 역대 즐겨 듣는 박명수의 라디오쇼
0: 출발
5: 그렇지 재미있지 않으면 저 취급을 안 합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6: 음악 앨범 이현우 선배님이 커피의 아버지라 불리신다던데 근데 선배님 좀 죄송하지만 커피 타이틀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7: 아이 그래도 뺏어가는 건 좀 그렇지
6: 여의도에 오픈했습니다 커피 향 나는 라디오는 이제 여기가 본점이에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7: 아침엔 여기로 오시죠 19년 전통의 커피 맛집 라디오 이현우의 음악 앨범 아, 그래도 커피의 아버지는 나지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대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네, 아,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네.
0: 지금 목소리의 마술사.
2: 그렇습니다.
0: 뭐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2: 네, 목소리의 마술사.
0: 목소리의 마술사 우리 윙 씨와 함께.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준이 사실 그렇습니다. 퐁당퐁당님이 윙님은 치킨을 어느 부위 좋아하시나요? 왠지 날개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수준의 질문 네.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게시판 질문을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2: 예.
0: 다 차단하고 있는데 한윤아 씨께서 배움이 짧아 감탄을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네.
2: 야.
0: 라는 정말 멋진
2: 네.
0: 문장을 해주셨어요.
2: 예.
0: 배움이 짧아 감탄을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트박스 정말 유치하죠? 이런 질문.
3: 아유, 너무
0: 그런 거 있나요? 없죠? 있어요?
3: 배움이 짧아 감탄을 표현할 수 없는
0: 비트박스. 미안합니다. 예, 그냥 해봤어요.
2: 예.
0: 아니, 하여튼 다들 너무 즐거워하시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이동 씨께서 아까 성대보험 얘기하니까
0: 네.
2: 유현희 님께서 S생명사 팀장입니다. 연락 좀 주세요. 제가 잘 설계해 드릴게요. 라고
0: 네.
2: 본인이 보험을 하고 계시다고.
0: 아, 보험하고 있다고?
2: 예. 예.
0: 그거는
2: 그거는요
0: 매니저하고 또 통화를 하셔야 돼요.
2: 이거는 저기 회사 측에서 아예
0: 그렇죠.
2: 다 정리해서 오셔야죠. 이거 설계할 게 아닙니다.
0: 그 S생명사면 요즘 그 저 HBM으로 유명한 회사 같은데
2: 예.
0: 거기서 돈 좀 내놓으셔야 될 거예요.
2: 예,
0: 여기가
2: 그렇습니다.
0: 귀한 목입니다.
2: 그렇습니다. 예.

0: 예. 자,
1: 그리고 구영준님께서 저도 이게 좀 헷갈려요. 난 솔직히 타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력이라 하니 진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셨을까 한데 예. 네. 노력이라기보다 목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노력일까요?
2: 아니요, 그냥 진짜
0: 소리를 내기 위해서.
2: 네, 연습을 사실 비트박스 연습하는 데 있어서 뭐 연습실이나 아니면 장비 이런 제약의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네, 비트박스는 그렇죠. 저는 진짜 학창시절 걸어 다니면서도 하고 샤워하면서도 하고 그래서 그냥 계속 붙어 살았던 것 같아요.

0: 하는 거였는데 그걸 단순히 시간으로 치환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맞아요. 시간이 녹여에 들어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아. 생각.
1: 근데 이제 일로 하려니까 예. 많은 경쟁과 이겨내야 되고 예. 경쟁도 없지만 네. 아, 송보라님께서 목 관리를 예. 따로 하시는 게 이런 질문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유정란 날계란을 매일 드시나 이건 그만해야지.
2: 그만해야지.
3: 아니, 그래야지. 네, 계란은 뺄게요. 근데 그 목 관리 따로 하시는 게 있는지만 물어볼게요.
0: 그래. 아, 네. 뭐 습도 조절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 많이 했었고 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좀 이렇게 확실한 정답을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3: 옆에 보면 우리 정수영이 꼭 아침에 오시면 이제 가래가 많이 끓어요. 네. 근데 우리 윙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목이 안 좋아서 가래가 뭐 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큰일이다. 그러면 네. 수동되니까.
3: 그럴 때는 공연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0: 저는 예. 그 기침 같은 거 날 때는 예, 예. 이제 숨겨요 비트에 비트 아~ 안에 그러니까 뭐 부르 부르 부르 부르 부르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기침하고
3: 일부러 한 거 같아 근데 아, 이렇게 하면 기침인 건지 알죠
0: 기침인 거 같은데 예, 예. 근데 부르 부르 부르 부르
1: 부르 부르 저도 진행하면서 그렇게 해야겠네
0: 아,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1: 윤정수 남창이야 미스터 라디오 아우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0: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1: 윤정수 남창이야 미스터 설라디오
0: 정확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1: 아, 또 하나 배워갑니다 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제는 나이 든 선배들이 후배한테 하나씩 배워가고 예. 하나씩
3: 좋은 거 다 배워야 돼요
1: 윤정수 남창이야 아. 미스터 라디오 이거 좀 기침 같았네요
3: 예, 예 아, 좋아요 아, 그렇게 자, 자연스럽게 해보도록 하고요 아,
1: 배워갑니다
3: 자 이제 우리 윙 씨와 더 깊숙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바로 윙의 키워드 토크 퀴즈 윙키즈 스텝 바 스텝 자 윙씨가 퀴즈를 내주시면
1: 재석이한테 네. 얘기 된 거야?
3: 아 얘기 안 했어요. 요즘에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1: 재석이가
3: 예, 예, 예. 다행입니다.
1: 재석이 뭐 창이 좋아하니까
3: 예. 예. 자 윙씨가 퀴즈를 내주시면 네. 저희 두 DJ가 문제를 맞춰보고 네. 이야기도 나눠보고

0: 와. 저를 비트박스의 세계로 입문시킨 사람 누구일까요?
1: 와. 형 알잖아요.
2: 어, 그래? 네.
1: 형 지난 번에도 뭐 했었잖아요.
2: 아, 그 사람이야? 응. 그 지금 우리 윙 씨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0: 제가 97년생입니다.
2: 97년생.
1: 아, 어려요. 네.
2: 그럼 몇 살인 거예요? 잘 몰라요.
0: 제가 지금 서른. 한국 나이로 서른.
2: 서른.
1: 네, 서른.
2: 근데 그때부터도 벌써 알았나? 그런가? 누구? 있었나? 제가 생각한 사람 알아요?
1: 예, 맞아요? 얘기해보세요.
2: 훈?
1: 훈?
2: 아니요?
1: 훈.
2: 훈 아니에요?
1: 그럴 것 같아요.
2: 맞습니까? 그게 들어갑니까? 아닙니까? 저 딩동댕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
0: 이
1: 아니요. 훈이훈 씨 아니군요.
2: 지금 네, 필요 없네. 아니, 아니, 역시 형, 부끄럽습니다. 형, 개그맨은 네. 역시 비트박스는
1: 야, 북치기 박치기 우리 훈이훈 씨 아니고
2: 훈이훈
1: 아니래요.
0: 훈이훈 그 선배님 아는데
2: 네, 아는데 그분은 아니고.
0: 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더 직관적인 이제 가족 구성원들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1: 가족 구성원.
0: 네.
1: 본인의.
0: 네.
1: 아,
2: 그러면
1: 아, 너 아버지?
2: 아버님이네.
1: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거 뻐꾸기 소리 많이 냈거든요. 그랬고. 그래가지고 아니면, 제가 뻐꾸기를 계속 한 거거든요.
2: 아니면 예상외로 예. 아버님이 예. 뭐 좀 목이 오히려 안 좋으셔서 예. 야 윙아 너 앞으로 뭐 하냐.
1: 아니 본명이 윙이 아니잖아요.
2: 그렇지 본명을 몰라. 하여튼 그럴 수 있으니까
1: 예, 예.
2: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남창희 씨 한번 여쭤보시죠. 그,
1: 아버지
0: 이
1: 아 어머니는
2: 어머니도 목이 안 좋을 수 있지.
1: 예, 어머니
2: 제가 야 너는 뭐가 되는 거라니. 어머니
0: 힌트를 드리자면은
2: 아, 예. 어머니도 애 아니에요. 네, 엄마 아니네.
0: 그 추석 설날 이런 이제 명절에 모여 있을 때 그때 제가 비트박스를 처음 듣게 됐습니다.
2: 야 그러면 할아버지다. 아니 나. 큰아버지?
0: 저는 제가 말씀
2: 우리 문중의 재산은 너한텐 못 간다. 그래서 이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고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그걸 연구하다가 본인의 걸로 그럴 수도 있잖아.
1: 아니었군요.
0: 역시. 네, 아쉽게도 아니고.
2: 네, 아쉽지도 아니고요. 않아요.
0: 네, 그 저희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2: 정답. 아, 모르겠는데.
0: 네, 저희 사촌 형님께서
2: 사촌 형?
0: 네.
1: 커즈.

0: 그리고 그러고는 재미삼아 하고 말았을 수도 있겠다.
1: 네, 정확하게. 오히려. 네, 맞습니다. 제 성격이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약간 그러거든요.
0: 어떤 기사에서 형이 키운 거나 마찬가지다 뭐 농담반 진담반의 기사를 봤는데 그럼
1: 네.
0: 그분의 그 사촌이
1: 그분이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0: 집안 자체가 목이 딱 이게 통으로 된 목인가 보다. 목소리가 통목인가 봐.
2: 박기령 님께서 사촌 형이 안 알려줘서 혼자 독학했는데 지금은 회사에서도 윤 씨가 본인 덕분에 잘 됐다고 이야기하고 다니신다고 했었어요.
1: 네, 맞아요.
2: 맞아요.
1: 네, 그거는
2: 내가 키웠다고.
1: 네, 맞습니다.
0: 놔두세요. 가족만이 그렇게 잘난 척할 수 있는 그건 뭐 잘난 척하게 그래. 나도 그게 또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아요. 예. 예. 저도 사실 남창희 씨 내가 키웠다거든요.
1: 오.
0: 예. 남창희 씨 제가 키웠다는데 그래도 또 홍진경 씨나 유재석 씨 했을 땐 입 다물고 있어요. 그쪽에 덕을 많이 받거든요. 남창희 씨가 뭐 조세호 뭐 있으면 입 다물고 있거든요.
2: 제가 연예계 생활하면서 방송사 시상식에서 상을 딱 한 번 받아봤는데 그걸 정수영이랑 같이 받았거든요.
0: 그렇습니다. 예.
2: 키웠다고 하는데
0: 제가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죠. 예. 유재석도 창희를 아끼지만 상을 받게 하진 않았다. 남창희가 상을 받은 것은
2: 내 덕이다.
0: 내 덕이다. 근데 그 상이 없어졌어요.
1: 예. 아 그렇죠. 예.

0: 부모님이 훨씬 더 가까워.
1: 네.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2: 그 붓 발음을 하는데 예, 예. 붓 발음을 할 때 붓 붓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읍 읍 하는 그 이 예. 이 육성을 아, 예, 빼고 예. 공기로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예. 돼요. 정확합니다. 저 예. 저거예요. 저
3: 정확합니다.
2: 네, 둘 다 끝나신 거예요. 킥 소리 끝났고
1: 붓붓에서
2: 두 번째로 똑같습니다. 이제 칫칫 예. 하이햇 사운드를 할 건데 예. 소리는 트트 이렇게 돼요. 네, 우리 칫 아, 하는 거를 아, 또 육성만 치, 빼서
4: 씩을 해보고
2: 네. 정확합니다.
1: 저 그래요?
4: 응, 괜찮아요.
1: 그냥 무조건 다 칭찬해 주시는 거
2: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요. 소리가
4: 치그려 해보고 네, 소, 말로 이상, 한번 해보고 그러면 소, 말을 빼봐요. 부,
2: 치, 치, 맞습니다. 어, 그래서 맞아. 앞에 두 개 같이 하면
4: 아 이게 붙여서 하니까
2: 네, 네, 붙여서 하니까 좀 힘들어요. 예.
1: 숨이 금방 차네.
2: 예.
1: 아 폐활량이 어마어마하겠네.
2: 근데 여기서 이제 킥이
4: 예.
2: 있습니다.
4: 예, 여기 킥은
2: 마지막 스네어라는 소리가 있는데
4: 예.
2: 이제 이렇게 이거는 마시는 스킬이라 아~ 공기가 나가도 여기서 아~ 마셔주면 됩니다. 아~ 일단 마시면서? 기본적으로
4: 예.
1: 아,
2: 어, 비슷합니다. 그래요? 이거를 그 이렇게 어금니 양쪽으로 공기를 마신다고 방금 소리가 났는데
1: 아. 네.
2: 그거를
1: 어, 어. 그거예요.
4: 어, 형 그거,
1: 아, 제가 되는 거예요?
4: 네, 형 그거 막 급하게 먹는 할 때랑 비슷하네.
1: 네, 음식을 늘 이렇게 먹어서
2: 네, 이거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하고 있으면은 이 볼 양쪽이 시원해지면은 예. 정상이거든요.
1: 아~
2: 그래서 이거를 붙여서
1: 어, 혹시 그 뭐 임플란트 같은 거 하셨어요?
2: 아니, 아니었습니다.
1: 어, 아, 지금 전 임플란트 사이로 빠져나가는 소리거든요.
2: 아, 그렇습니까?
1: 예, 엄지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스네클로 얘는 임플란트 거의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근데 많이 이에요.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어.
2: 이게 확실히 동시에 하다 보니까 와. 헷갈려가지고 잘 안 되죠.
1: 아, 이게 될 리가
2: 네,
1: 없죠.
2: 이게
1: 될 리가 없는데. 네. 예. 아니 그러면 미스터 라디오의 제목을 넣어서 네. 혹시 뭐 그런 것들이 조금
2: 미스터 라디오 한번 해볼까요, 리미스?
1: 어, 그래요?
2: 미스터 라디오, 미스터 라디오, 미스터 라디오, 미스터 라디오, 미스터 라디오. 비슷한 라디오
4: 야! 아 미쳤다.
1: 아니 입에서 어떻게
4: 저렇게 되지?
1: 아니 붕식붕식까지는 뭐 그래 안에 저... 입이 구강구조가 커서 그렇다 쳐도 아, 예. 금방 그 약간의 그 올겐 같은
4: 예. 예. 와 아까 누가 뭐 입 안에 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1: 입 안에 검사를 넣어도 그걸 어떻게 넣어놓고 다니? 입 안에 넣어서 그걸 넣어놓고 예. 다니는 아, 것도 재주지.
4: 대단해 대단해 진짜. 아
1: 물론 예. 야 이 AI 시대와 로봇 시대가 오면 몸 안에다 많은 악기를 넣어놓고 다니는 로봇가 생기겠지만
4: 와, 그렇겠죠. 예. 사랑하는 그게 또 감동과
1: 몇 년 안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이세돌 씨처럼 그런 로봇과 대결하는 시대도. 본인은 맞이해야 될 생각하셔야겠네요.
2: 네 맞습니다.
1: 왠지 그죠? 네. 그 바둑 대결처럼.
2: 네. 네. 근데 그래도 뭐 자신은 있기 때문에.
4: 아, 그럼요. 역시. 그럼.
1: 네 아니요 이건 아니죠.
4: 그건 아니시죠? 예, 예. 윤정수 씨 미스터 라디오 한번 해보신다고 하는데. 아,

호범이 형이 진짜 천사시거든요. 아, 그래서 네. 뭐 일단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는데 네. 오셔가지고 막 인사해주시고 저희 스태프분들도 한 분 한 분 다 사진 이렇게 찍어주고 그냥 뭐 영광이었죠. 그냥 옆에

0: 그럼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오늘 청취자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네.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분기점 부근 사고 내은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뒤로 군자요금소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0: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1: 저는 9381님.
0: 예.
1: 영. 책갈피에 꽂아둔 영. 근데 원래 이제 홀영을 갖다가 영이라고 하거든요.
0: 예.
1: 이제 그래서 이게 또 약간 그 귀신 느낌도 있어요. 영. 책갈피에 꽂아둔.

0: 마사지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참
1: 메디힐 톤업 패드.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사랑은

0: 들어가 누워 계세요. 누워 계세요 거기. 예, 예. 예. 금방 들어 금방 들어가요. 아 당연히 안에 좀 들어가요.
1: 예, 풀려놓을까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1: 자, 좋습니다. 자,
2: 지금 혈압제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3: 아, 저는 목이 빨리. 지금 경동맥 좀 보호해 주십시오. 예.
1: 누가 보면 뭐
3: 경동맥 보호해 줘.
2: 예. 오잉, 아 오늘 비트박 잘 들고 왔습니다.
3: 예. 예. 경동맥, 아. 경동맥, 내 경동맥.
2: 아 근데
3: 내 혈압 조심.
2: 몇 주 전에 예. 그 도파민 비트박스 한 거에 비해서 확실히 느리신 것 같아요.
1: 늘, 오늘 배웠거든요.
2: 예.
3: 호흡을 배웠어요.
2: 예.
0: 자 이제 우리 대결에 좀 집중해 볼까요?
2: 자
0: 이제 예. 끝날 때 끝나지 않는 몇 달을 끌어온 시즌 5가 이제 끝납니다. 현재 승점은 윤정수가 9, 남창희가 9.5,
1: 예.
0: 지조가 9.5. 오늘 대결은 승점 1점 무조건 끝나게. 돼 있습니다.
2: 그렇군요.
0: 0.5점을 누가 받아간다 해도
2: 네.
0: 무조건 끝나게
2: 결국 승자는
0: 네.
2: 있습니다.
0: 네.
1: 우승자에게는 황금 이것이 주어집니다. 윤정수 씨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시즌 5 우승 상금은 황금 이것.
2: 황금 소개팅 티켓?
1: 황금 대결에 앞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2: 아, 공개합니까 먼저?
1: 공개합니다. 황금 이것 나와주세요.
2: 오 들어옵니다.
1: 우와!
2: 황금
1: 뭡니까? 라디오 여러분들 받으십시오. 자 어머, 지금 진짜? 황금 이것이 들어왔는데요. 역대 시즌 중 가장 치열했던 시즌 5 조피핑이 사비로 마련한 우승 상품 바로 이것은 황금 멜론.
0: 황금 멜론.
3: 제가 그래도
1: 오 맛있겠다.
3: 네, 지난번에는 거의 내가 승리를 하다가 갑자기 뒤집혀지면서 이걸 못 받아봐서 제가 화났는데
2: 네네.
3: 오늘은 오늘 하루의 승부로 끝나기 때문에
2: 오늘 끝납니다.
3: 저는 뭐 이거는 인정하죠.
0: 아.
3: 그리고 역대 PD 중에 개인 사비로 예. 이 선물을 사온 PD는.

0: 가봐봐.
1: 헷갈리지 않게.
0: 그래, 가봐봐요.
2: 저희 잠깐
1: 승부입니다. 승부.
2: 좀 침착해야 됩니다. 벌써 지금 너무
1: 시간 없어요.
2: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0: 먼저 하세요.
1: 몇 번째?
2: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 먼저 A. 네.
0: 자, 그러면 첫 번째 도전자는 우리 저기 이름이 뭐죠?
2: 저 지조입니다.
0: 지조 씨, 예, 지조 씨고요. 문제낼 사람 지조, 지금 지목해 주세요.
2: 이미 저한테는 너무 적대심이 강합니다. 9.5 대 9.5. 예. 저는 오늘 우리 긍디 있게 문제 출제를 맡기겠습니다. 정말 그 공정하게 내주셨네요. 네.
1: 자, 이게 얼마 시간이요?
0: 50초예요. 50초고 정답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이에요.
1: 딱 한 번. 그럼 생각했다가 해야겠네.
0: 예. 예. 시간 남으면 틀린 문제 다시 할 수 있어요.
1: 오케이.
0: 아셨죠? 자, 문제 내준 사람 틀린 문제 빠르게 다시 읽어주세요.
2: 자, 월드컵 관련 스피드 퀴즈 대결 준비됐습니다.
1: 자, 45초 출발. 오늘 한국 대 멕시코전이 열린 멕시코의 도시 이름.
2: 과르디올라.
0: 땡.
2: 과르달라.
1: 됐어, 끝났어. 선수 한 명이 한 경기에서 세 골을 넣는 거.
2: 해트트릭.

0: 아르헨티나다.
1: 오.
0: 아. 알리송 베케르. 어느 나라 선수?
1: 어, 스웨덴. 아, 스위스?
0: 2014년 예? 월드컵 개최국.
1: 아, 2014년은 브라질.
0: 오늘 자 피파 랭킹 순위 중에 스페인과 프랑스 중에 순위가 높은 나라.
1: 아, 스페인. 아, 왜 그래?
0: 프랑스, 스페인. 다음 주 같은 조가 아닌 나라를 고르세요.
1: 네,
0: 1번 미국, 2번 호주, 3번 코트디부아르.
1: 코트디부아르.
0: 됐습니다.
1: 아, 하나 더, 하나 무반 투 하나 주세요. 하나 빨리. 뭐가 좋던 거 하나 주세요.
0: 오늘 한국 대 멕시코전이 열린 멕시코 도시 이름.
1: 과르달라.
0: 아.
1: 과르달라?
0: 틀렸어.
2: 과달라.
1: 이게 달라?
0: 과달라.
1: 어떻게 달라?
2: 과달라.
1: 아, 과달라. 과달라.
0: 대학생 신입생 한 명이 학교에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저 과달라. 이렇게 외워야 돼요.
1: 아, 이걸 제가
0: 가르디올라 바로 감독 이름 하죠.
1: 펩 가르디올라군요.
2: 윤혁 씨가 틀린 문제 좀 어떤 쪽이 풀이 좀 해 주세요.
0: 어, 아까 저 뭘 안 맞췄냐고.
2: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우승국은 아르헨티나가 아니고
0: 네.
2: 스페인이었죠.
0: 스페인.
2: 아. 예.
0: 알리송은 맞췄지?
2: 알리송 틀렸어요. 알리송 베케르는 브라질 선수예요.
1: 아, 알리송 골키퍼예요?
2: 예, 골키퍼
0: 알리송.
2: 아,
0: 알리송.
2: 예.
0: 발음이 골키퍼 알리송. 예.
2: 아, 그리고 아.

0: 메론 저희 노량 노량진이 아니라 어디 과일 파는데도 모르겠네. 예, 저기, 청감을 시장 좀 들렸다 갈게. 예, 예.
1: 가락동에
0: 여보 가락동. 예. 사다 줄게. 문자 쪽으로. 보내놔.
2: 예. 비싸요 저거. 자 어쨌든
0: 자기 방송 듣고 있는 거
2: 지조 씨는 두 개 맞췄죠?
1: 아니죠.
2: 세 개 맞췄어요. 많이 맞췄네.
1: 많이 맞춘 겁니다.
0: 세 개 맞췄어?
1: 예.
2: 뭐 맞췄어요?
1: 총 6문제 중에 3문제 맞췄죠?
2: 아 7문제 중에.
1: 7문제 중에 4문제 맞추지 않았나요?
2: 헤드트립 그리고 브라질. 헤드트립,
0: 브라질.
2: 그 끝이잖아요. 아 코트디부아르까지 세 개까지 맞췄구나. 대단하십니다.
1: 아 그렇게 하나 은근슬쩍 빼시면 어떡합니까?
2: 예.
0: 자 청취자 퀴즈 가시죠 빨리.
2: 그렇습니다. 청취자 예. 퀴즈는요.
1: 네.
2: 자 지조 씨가 내주시죠.
1: 이번 월드컵 핫이슈 퀴즈입니다. 오늘 한국 대 멕시코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연보라색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0: 맞아요.
1: 이 유니폼은요 이 꽃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이 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무궁화, 2번 장미.
2: 오.
1: 삼천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네. 자,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정답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 드립니다. 정답은 4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시죠?
2: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희는 잠시 후 4부에서 대결이 이어집니다.
0: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할지 정하자.
2: 오케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뾰로로로롱
3: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0: 정답은 무궁화꽃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정답은 1번 무궁화였어요. 자,
1: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0: 근데 무궁화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2: 그래. 네.
0: 무궁화 좀 심어주세요.
3: 아,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2: 거예요?
4: 산림청에 뭐 울고 싶으니까
0: 아니, 나라에서 해줄 수 있죠.
2: 영등포구에다 얘기하신
0: 아니,
2: 거예요?
0: 서울시에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로수도 다 이렇게 어디서 할 거 아니에요. 어디든 한 예. 그쪽 있을 거 아니야. 무궁화 좀 심어주세요. 무궁화 보고 싶습니다.
2: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옆에는 되게 좀 우리한테 가장 예. 건강에 좋은 예. 것들을 심는 게 좋긴 하죠.
0: 뭐가 좋은데요?
3: 인삼이요?
2: 모르겠어요.
3: 어떤 걸 심어요?
2: 아, 그러니까 은행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은행은 너무 피해 다니더라고요. 아.
0: 은행이 얼마나 몸에 좋은데요.
2: 그 몸에 좋지만 네. 신발은 안 좋잖아요.
0: 자,
2: 아.
0: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2: 제가 두 번째 가위바위보 했습니다, 여러분.
0: 예.
2: 제가 이겼어요. 제가 네. 두 번째 하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도수전 하실 분은 우리 윤정수 씨인데요.
3: 네.
0: 문제 내줄 사람을 지목해 주세요.
3: 네.
2: 조지.
3: 오, 저를 선택하셨네요.
2: 네.
3: 네.
0: 좋습니다, 그러면.
3: 그럼 B 문제를 제가 직접 출제를 해 드리겠습니다.
0: 예. 갈 수 있겠어요? 자, 목욕탕 선생님, 갈 수 있겠습니까?
2: 아예, 누워 계세요.
0: 예. 자, 그럼 바로 갑니다.
2: 아, 이거 뭔데 시간 이렇게 떨리냐?
0: 주세요!
3: 한국 대 멕시코전에서도 경기 중간에 물 먹는 시간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뭐라고 할까요?
2: 하이드레이션.
0: 와우.
3: 공이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을 때 손으로 던져 넣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2: 핸드링이야. 잠깐만 기다려요.
0: 어? 말하면 안
2: 돼. 나 기다려.
3: 틀렸습니다. 이건
2: 그러니까,
3: 말씀하셨습니다.
2: 아, 말 안 가요.
3: OX 퀴즈입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우승국은 독일이다. OX.
2: X.
3: 해리 케인 어느 나라 선수일까요? 1994년 월드컵 개최국은 어디일까요?
2: 저거요? 주간식이에요?
0: 예.
2: 멕시코.
3: 오늘자 피파 랭킹 순위 포르투갈과 독일 중에 순위가 더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2: 독일.
3: 다음 중 같은 조가 아닌 나라를 고르세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카보베르데, 2번 아르헨티나, 3번 스페인.
2: 스페인.
3: 다시 문제
0: 아!
2: 너무 천천히 해서 이거 알았는데
0: 뭔데요?
2: 집어 던지는 거
0: 뭡니까?
2: 드로잉
0: 아, 스로잉
2: 아, 스로잉 그러니까 네. 그거는 조금 기다렸다 할 수 있었는데 자꾸 빨리 넘어가라고 아까 핸드링 넘어가면서
3: 왜냐면
2: 아,
3: 핸드링은 아, 오답입니다.
0: 네, 핸드링
3: 정답은
2: 아, 핸드링
3: 한 번만
2: 아니죠. 근데 핸드링 아닙니다 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3: 근데 그렇게 하면 누구나 세 번 네 번 할 수
0: 그렇죠.
3: 있죠. 뭐 해놓고 아닙니다.
0: 로링인데
3: 정답은 딱 한 번만.
0: 그렇지.
3: 예.
2: 아니 그 나 혼자 그냥 말한 거야. 나이가 먹으면 자꾸 말 나 혼자 말이 나온단 말이야.
3: 아 그 너무 나이가 연민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0: 예,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3: 죄송합니다.
0: 아니에요. 어쨌든 세 문제예요. 1등이에요. 네.
2: 너 몇 개 했는데?
0: 세 문제.
2: 그럼 공동 1등이네.
0: 현재까지 1등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2: 아니 네. 드로잉은 좀 아.
0: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3: 네.
0: 그렇죠. 아까 공이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을 때 손으로
2: 스로잉. 예, 예. 핸드링하고 조금 헷갈려서 예. 아닌데라고 했는데 아, 억울해요. 아, 그다음
0: 그리고 월드컵 개최국 1994년 미국 월드컵 있잖아요.
2: 미국이에요?
0: 예.
2: 몰라요 난.
0: 자 예. 그리고 포르투갈 독일 중에 순위가 더 높은 나라는 포르투갈이었어요.
2: 근데 곧 바뀌어요. 예. 이번에 포르투갈 솔직히 조금 약했어요.
0: 자 그럼 몰라요.
2: 난 개인 사견이니까.
0: 예, 예, 예. 예.

0: 하고 계세요. 예. 자, 아무튼 우리 윤정 씨 너무너무 잘하셨고, 자, 우리 소랑님께서 정수영 우승 못하면 제가 뭐라도 사드릴게요. 멜론이든 뭐든 평소 같으면 메롱이라도 하겠는데 안타까워서 뭐라도 사드려야겠네요 라고 했네요.
1: KBS로 보내세요. 사우나 보자.
0: 예, 멜론?
1: 멜론?
0: 어, 멜론. 황금 멜론으로 보내세요.
1: 한 세 개?
0: 예.
1: 뭐 이게 그렇게 뭐 집에 엄청난 뭐 비용을 해야 될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예. 예.
0: 소노룩님 이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일이 커졌습니다. 예. 예,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1: 서울시 영등포구

0: 안 좋아요. 요즘은 그렇게 그 선수들 나오는데 뭐 쟤는 잘하고 쟤는 못해 그런 느낌 있잖아요.
1: 아니죠. 그거랑 다르죠. 이거는 어떤 승리의 그건 챔피언 벨트 같은 건데.
2: 그래.
1: 예. 그래요. 자, 자.
2: 그거 하려고 월드컵 하는 거예요.
1: 예, 형. 그거 자, 서로 잘하는 거 겨루려고 그러니까요. 하는 건데 잘하고 못하는.
0: 근데 속상하잖아요.
1: 아니, 무슨 뭐 저기 참교육에 나오는 어머니세요?
0: 어? 내가 뭐, 뭐 속상하다 했잖아.
1: 자존감 떨어지네.
0: 네. 자.
1: 자, 그래요. 자, 갑니다. 이제 세 번째 대결. 저 남창이가 월드컵 퀴즈 맞춰봅니다.
2: 준비됐습니까?
1: 네.
0: 세 문제.
2: 문제 나갑니다. 한국 대 멕시코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멕시코 선수 이름은?
1: 몰라요.
2: 아, 아쉽네요. 날아오는 공이 땅이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발로 차서 넣는 슛은 뭐라고 발리슛. 할까요? OX 문제입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우승국은 브라질이다.
1: OX. X. 프랑스.
2: 엘링 홀란드는 어느 나라 선수일까요?
1: 노르웨이.
0: 와, 아, 제발
2: 잘하셨어요.
1: 빨리빨리요.
2: 2018년 월드컵 개최국은 어디일까요?
1: 러시아.
2: 오늘자 피파 랭킹 순위에서 잉글랜드와 브라질 중에 순위가 더 높은 나라는?
1: 잉글랜드.
0: 아. 잘라서 하지마. 잉글랜드가 더 못할 수
2: 다음 중 같은 조가 아닌 나라를 고르세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노르웨이, 2번 퀴라소, 3번 독일.
1: 독일. 아, 틀렸네.
2: 네, 틀렸어요.
0: 5번 곧 노르비아 바로.
2: 노르웨이. 1번 다시 해보시겠어요?
1: 예예. 예. 아니 아유. 그 선수 이름 내가 까먹었어요.
3: 아이고. 예.
0: 1번 문제 뭔데? 내가 맞출게.
1: 오늘 골 넣은 선수요.
0: 어?
1: 멕시코에서 오늘 골 넣은 선수.
0: 멕시코에서 골 넣은 선수.
2: 네, 오늘요.
0: 오초아.
2: 골키퍼 아니에요?
1: 옛날 골키퍼잖아요.
0: 뭐 내가 모르면 뭐 문제니?
1: 예, 그 친구는 원래 거기 원래 출전 명단도 아니었대요.
0: 자, 예, 예 끝났고요. 예. 우리 남창이
1: 예
0: 다섯 문제 맞췄습니다.
1: 안재영님께서 몰라요가 나오네요라고 했는데 몰라요가 나와도 아... 우승입니다. 예, 민영균님 어차피 우승은 남창희님.
2: 아, 어우남이군요.
1: 예,
2: 아...
1: 미안합니다. 자, 제가 황금 멜론을 들어보겠습니다.
2: 네, 황금 멜론.
0: 저 피디 물건은 얘가 다 가져가네.
2: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황금 사과에 이어서 이번 시즌 5 놈놈놈의 우승자는
1: 네.
2: 바로 남창희님.
0: 월드컵 저기처럼 저 앞에 가서 한번 하세요. 저 앞에 카메라 옆에 이어폰 들고 자 남창이 세레모니 하러 갑니다.
2: 오~

0: 제가 또
1: 우승을 했고 정수영은 그 예. 농도눔에서 우승하신 적 있으신가요?
2: 없어요. 그러니까 난 완장이 필요 없어요.
1: 아 없으시구나. 네,
2: 우승한 적이 없어서.
1: 형은 흰색 패치 하시면 돼요.
2: 예. 예. 아니요 안 할래요 그 패치.
1: 저는 금색 패치 하면 되고요. 예. 예.
2: 우리 맥시, 지조는 선배... 승리한 적 있나요?
3: 저 한 번
1: 있어요.
2: 둘 다 금색 패치네.
1: 예. 예.

0: 하겠습니다.
1: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조.
2: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3: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2: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제너두.
4: 배차할 땐 어디로?
5: 사진으로
4: 올카. 배차할 땐 어디로?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9: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8: 토익은 해커스.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인 만큼 퇴근 정체가 이미 심합니다. 곳곳으로는 비까지 내리면서 정체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정체는 청담대교부터 긴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먼저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여의 하류부터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영동대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이 성수대교 부근 5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진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대소분기점부터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천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1: 모든 인쇄 가능!

음악도요. 좋아하는 노래 뭐 알아서 찾아 들어도 되지만 누군가의 목소리로 전해지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곡과 곡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 느낌, 그걸 느끼고 싶은 순간이 있거든요. 뭔가 조금 특별한 기분을 느끼고 싶은 날, 또 특별한 게 좀 어울리는 날, 금요일이죠? 특별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신승훈 라디오를 켜봐요. 6월 19일 금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3개월간 열심히 컴퓨터 공부하고 드디어 시험을 봤습니다. 매주 두세 번 퇴근 후 학원을 늦지 않게 가야 한다는 압박감과 올 A를 받아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드디어 해방됐습니다. 시험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잘 본 것 같아서 만족스럽고요. 그런데 이번엔 또 뭘 배워볼까 생각하게 되더군요. 학원 다닐 땐 정말 못할 짓이다. 다시는 학원 다니지 말아야지 했는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크크. 와,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와, 3개월간 진짜 올인하고 이러면 생각 안 나지 않아요? 학원 뭐 배울까? 진짜 열심히 사신 우리 정주경 씨, 금이라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우, 시험도 잘 보셨다니까. 진짜 수고하셨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금요일 저녁, 듣고 싶은 노래가 있었다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3부 정말로 나올지 몰라.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 저희가 준비한 맞춤 선물 하나씩 챙겨드리겠습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국토교통기술대전 코끼리 베이글 유동골뱅이 제공입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한자 학원을 가야 돼서 되게 슬프네요. 위로해 주세요. 유유. 아, 6학년의 슬픔은 이런 거였네요. 수학 보강을 학원에서 3시간이나 들었는데 그럼 이제 그냥

0: 안녕하세요. 대한이비인후과 이사장 구자원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편도암, 설암 등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구인두암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2: 격리나라.
3: 사람들이 노래하는 산으로 가자.
4: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산으로 갈 준비 말이에요.
5: 방송이 좀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4: 다들 그럼 오늘도 산 정상에서 만나.
5: 윤정수
4: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3: 산면이 즐거운 산으로 가자.
6: 차돌박이는 구워 먹어도 맛있고.
7: 네, 우리가 먼저 막 시키시면 안 돼요.
8: 맞아요.
7: 진짜 그 선배님 뭐 육회도 하나 시킬까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차돌박이 쪽에 동공을 향하고만 있어요. 제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선배님 콜라 마셔도 됩니까? 그럼 이제 귀여워 보이죠. 처럼 이렇게 회사 생활을 제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 DJ는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연예인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회사원 출신 DJ에게 위로 공감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0: 너무 촌스럽게 느껴졌다. 나도 뭔가 경험이 많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면 어이없게도 그를 괴롭히고 싶어졌다. 선배 주변의 여자들에게 질투난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거나 여유 있게 대처하는 대신 나는 비뚤어진 거다. 일부러 그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다른 남자 동기들과 어울려 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
1: 너 왜 연락이 안 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0: 그가 내 태도에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면 나는 속으로 그 순간을 즐겼다. 아직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하고 안심했다. 그럼 나는 사과를 했고 우린 화해를 했고 다시 다정한 사이가 됐다. 1년 좀 넘게 아슬아슬하게 만났지만 좋은 연애란 무엇인지 여전히 알지 못했다. 관계가 익숙해졌을 무렵 나는 재수학원에 등록했다. 그가 입대한 지 몇 달 지났을 무렵이었다. 나는 자연스레 바빠졌고 군대에서 오던 그의 정성스러운 편지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우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어설펐던 감정을 단단하게 만들기엔 둘 다 너무 어렸고 그의 마음을 믿지 못했고 나는 그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5: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2: 든든한 내일로요.
11: 네?
1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1: 제대로 가시네요.
1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사랑하기 좋은 날 김대린 씨 신청곡이에요. 별에 왜 모르니.

여전히 영동대교부터 방화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이 방화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사이와 입장 거봉 포도휴게소에서 안성부근, 다시 안성분기점 일대로 정체 심합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6: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7: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헤이 베이비의 크러쉬 자이언티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금요일 3부입니다. 24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다가 백수 된 지 이제 석 달째인데요. 4253 남편도 안

우리가 지치는 이유,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래요. 이 사람 눈치 보랴, 저 사람 비위 맞추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하기에도 아까운 금요일, 어떤 곡이 제일 듣고 싶으세요? 내가 신청한 노래가, 내가 보낸 사연이 정말로 나올지 몰라. 먼저 박영선 씨 신청곡부터 들려드립니다. 러브홀릭, 기분이 좋아.

0036 전 남자친구의 근황을 듣게 됐어요. 잘 지내기를 바랐는데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태연, 종현, 숨소리

0: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뾰로로로로
2: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3: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4: Yes, I will.
5: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Moon, river,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스테이

6월 19일 금요일 구안순 씨의 보통날. 어린 시절 아버지는 손맛이 참 좋은 분이셨다. 엄마가 오일장에 가시거나 이웃집 품앗이를 가신 날이면 아버지는 우리 남매를 위한 든든한 요리사로 변신하곤 하셨다. 주 종목은 비빔밥. 커다란 양푼에다 장독대에서 갓 꺼낸 묵은지를 손으로 척척 찢어서 넣고 따끈한 밥을 그득히 담고 거기 암탉이 품고 있던 달걀 두 개를 부쳐 올린 뒤 직접 짠 참기름

맛있었다. 그때는 그 투박한 밥상이 우리 입가에 묻은 고추장을 아버지가 부드럽게 닦아주시던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내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다 자라 품을 떠나고 보니 이제야 가슴으로 깨닫게 된다. 아이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고 행복한 마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자 아버지가 주신 사랑의 온도였단 걸. 집집마다 밥 짓는 냄새가 솔솔 번지고 노을이 붉게 문드는 이 시간이 되면 아버지가 차려주시던 그 따뜻한 시골 밥상이 눈물나게 그리워진다.

곳에 있다. 아닌 거죠. 나의 보물은 빵집에 있거나 밥 중에서도 저랑 어쩌는 게 통해. 저도 솥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솥밥엔 그냥 별거 안 넣어도 맛있잖아요. 그 누룽밥. 여기까지 권우정 씨에게 뷰티 상품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여름밤의 꿀 산이 레이나.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6: 사랑하기 좋은 날 6월 선물입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스킨 MD 라보라토리스 에이지 X 세럼, 탄력 보습 집중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빗길에 퇴근 정체가 쉽게 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분당수서로 분당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이 여파바다 청담대교 북단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상계교 부근 1차로 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성수분기점부터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자유로에서 송내 사이로 긴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이 계양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퇴계원 부근에서도 5차로와 갓길을 막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일죽에서 모가 사이와 더 가서는 중부 3터널에서 중부 1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그 시간을 너무 천천히 세는 거예요. 그래서 플랭크를 1분을 한다고 했는데 한 2분을 하는 느낌? 근데 실제로도 1분 넘게 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또 단단해지는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쌤이 있는 거죠 뭐. 안 그랬으면 혼자 하죠. 쌤이 옆에서 숫자도 세쫓고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힘을 주니까 또 이렇게 하나 더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들 때 한 발짝 더 내딛는 그 힘을 그릿이라 그런대요. 그거가 있는 사람과 그게 없는 사람과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을 좀 길러보는 것도 인생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사연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김세정의 항해 함께 들을게요.

응원하는 팀이 달라도 같이서 또 이렇게 보러 많이 가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추억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345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공부를 조금 잘하는 중1 여학생이에요. 사실 제 꿈은 배우인데요.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원하세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제가 되고 싶은 건 배우라서 뭘 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연기를 본 친구들이랑 선생님도 소질 있는 것 같다고 하던데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대부분 처음에는 반대를 또 많이 하시죠. 일단 지금처럼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부가적으로 엄마 나 이거 배워보고 싶어 한번 도전하게 해줘. 나한테 기회를 줘. 다섯 번만 기회를 주면은 내가 그 안에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볼게. 이렇게 좀 희망차게 얘기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꼭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빅바니님께서 퇴근길에 옛날 통닭집을 지나는데 냄새를 맡자마자 옛 생각이 났어요. 어릴 적에 아빠가 월급날이면 들고 오시던 갈색 종이봉투. 기름이 잔뜩 뺀 봉투를 펼치면 온 집안에 행복이 가득했죠. 아빠는 늘 난 닭목이 제일 맛있다 하시면서 저희에게 다리를 주셨는데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건 자식들 맛있는 거 먹이려던 사랑이라는 걸 알겠네요. 이제 치킨은 언제든 먹는 세상이지만 가끔은 그 시절 담백한 통닭과 아빠의 따뜻한 퇴근길이 그리워집니다. 이번 주말엔 통닭 사들고 부모님 댁에 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진짜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치킨 닭다리를 포기할 수가 있지? 우리 할머니는 날개가 제일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도 할머니 진짜 날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닭다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거였어. 빅바니님 꼭 부모님 댁에 가셔서 통닭 같이 드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지난 15일에 발매된 준케이의 미드나잇 티켓.

진짜 디테일하다. 탕후루 종이접기를 지금 인터넷에 쳐보니까 아니 이거 3D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2D가 아니에요, 여러분. 눌려있지 않아요. 들고 진짜 먹는 탕후루처럼 빵실빵실하다니까요. 너무 신기하네. 이건 재밌을만 하네요. 0806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갔다가 이웃 세 분과 마주쳤어요. 인사만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는 새에 붙잡혀 수박값, 전기요금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웃분들과의 스몰톡, 내향인에게는 좀 버거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어쩌다가 붙잡히신 거

상대방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근데 내가 진짜로 모르는 주제고 관심이 없는 주제니까 어떡해 탓이 나는데 그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자리를 피하는 게 그분들을 위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신의 이별여행 듣고 2부 오늘의 일기예보로 돌아올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매력의 성 내가 반하게 성
3: 처음엔 이게 뭐지? 싶으셨죠?
4: 분명 이상했는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방송.
3: 우리는 바로

0: 여러분, 간절히 비를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비, 메마른 우리의 일상을 촉촉히 적셔줄 그 비. 그 비는 바로
1: 저 개비예요. 매일 오후 2시 가비의 슈퍼 라디오 KBS 쿨 FM에 가비거리 내려와. Let's go.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조였다. 그러다 마음이 변한 건 작은 이모티콘 하나 때문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귀여운 이모티콘을 쓴 것이다. 이거 그렇게 유명한 것도 아닌데.

오늘의 일기예보에 이어서 데이식스의 그녀가 웃었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이었어요. 선물로 배달 어플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소소한 거에 또 호감이 생기는 법이니까 우리 익명을 요청하신 사연자분 앞으로 좀 겹치는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일기예보, 여러분의 특별한 하루를 날씨로 표현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노래 들어볼게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오늘의 쩡픽 후보곡에서 골라봤어요. 오마이걸의 넉넉, 보이넥스트도어의 떡떡떡,

오마이걸의 넉넉, 보이넥스트도어의 똑똑똑 듣고 왔습니다. 김영란님, 딸이랑 보름째 냉전 중입니다. 잔소리 좀 했더니 기분이 상했나 봐요. 엄마를 보는 척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네요. 사춘기 딸한테 제가 심했나 싶어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도 딸이 엄마 미안해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기분이 싹 풀릴 텐데 속상하네요.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니까 이번에도 제가 먼저 사과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보름째는 너무 길다. 그 공기 얼마나 불편할까요, 두 분 다. 아, 따님이 어떠한 포인트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뭔가 단단히 꽂힌 뭔가가 있을 거예요. 단어라든지 아니면 엄마의 표정이나 말투 중에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는 그냥 그런 앙탈?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영란님께서 그냥 맛있는 거 밖에서 데이트하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데이트하자 하면서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5353님은요 저는 직업 특성상 5월이 가장 바빠서 가정의 달에도 아이들을 챙겨주지 못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홍천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면서도 미안해지더라고요. 앞으로는 바빠도 시간 많이 내서 가족여행 가야겠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진짜 너무 바빠. 엄마 아빠는 바쁘지. 오늘따라 엄마 아빠 사연이 또 많네. 근데 진짜 어렸을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바쁘게 지냈다는 걸 몰랐는데 크니까 너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가족여행을 많이 못 가서 엄마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너무 서러웠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클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또 엄마가 열심히 일한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5354님께서 5월이 가장 바빠서 못 챙겨준 거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날 많이 더워질 텐데 계곡 한번 놀러 가면 좋겠네요. 이동숙님, 딸이 둘이라 안 그래도 신발이 많은데 커갈수록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남편이 신발장을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했네요. 사실 저는 시큰둥했는데 현관이 너무 환해졌어요. 웬일이야. 간만에 남편 칭찬하고 싶네요. 아 진짜 남편분 칭찬을 많이 못 받으셨나 보다. 지금 신발장 하나로 간만에 칭찬이란 이게 무슨 일이야. 동수님 앞으로도 좀 칭찬 많이 해주세요. 작은 일에도 잘했다 잘했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남편의 칭찬을 먹고 살고 아내는 사랑을 먹고

0: Yes, I will.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내 몸에 딱 맞는 푹신한 소파, 음향 좋은 스피커, 그리고 LP와 턴테이블까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건 모두 다 갖췄습니다. 음악방, 여기서 이제 오롯이 음악만 즐겨볼까요? 근데 뭐 들으세요?

0: 금요일 밤에 열린 음악방.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이 하나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고르실 건가요? 오늘은 이분의 방부터 들어가 볼게요. 그러시구나님. 요즘 제가 지인들에게 많이 듣는 말은 그러시구나 예요. 옛날에는 빵빵 터지는 개그도 잘 치고 재밌는 얘기도 잘했는데 이제 제가 하는 유머는 옛날 스타일인가 봐요. 쩡디가 아는 요즘 개그는 뭐가 있나요? 재밌게 본 유머나 개그가 있을까요? 유행하는 밈 같은 거 공부해서 지인들 빵빵 터지게 해주고 싶어요. 마마무의 아재 개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시구나 라는 말이 아 진짜 이게 약간 화살로 다가오셨구나. 어떡해. 근데 이게 유머라는 게 개그라는 게 하려고 하면은 안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요즘 그 유행하는 건 네가 좋아 이거 하는 거 어때요? 총 빵빵 쏘면서 되게 이렇게 느끼한 표정 지으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치킨집에 갔어요. 같이 동료들과 치킨 막 먹다가 아 나는 참 치킨이 맛있더라. 네가 좋아 이렇게 웃는 거지. 막내 작가님 최악이래. 근데 실제로 그 현장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웃기죠? 웃기다니까 실제로는. 근데 뭔가 그런 거 바나나를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이런 거 하면 이제 진짜 그러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화이팅! 요즘 개그라는 건 없어요. 힘내세요. 네가 좋아 같이 들어볼게요. 마마무의 아재 개그.
1: 아재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경리

0: KBS 쿨 FM 가비의 Super Radio 매일 오후 2시 지금처럼 만나요.
1: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0: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더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습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더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1: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음악방에 들어가 볼게요. 나만의 음악방에서 듣고 싶은 노래를 사연과 함께 알려주세요. 가요, 팝, 최신곡, 추억의 노래까지 모두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다음은 벌써 휴가를 즐기고 있는 제 음악방에서 듣고 싶은 노래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다들 휴가 갈 생각에 너무 설레어 계시네요. 그렇죠? 여름 휴가 수영

언더워터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아, 캠핑 이제 좀만 더 더워지면 못 가는데. 못 갔어요, 여름에. 딱 이제 겨울에 갔어요, 올해. 올해 겨울에 이제 봄 되기 직전에 캠핑 갔었고, 봄 되고부터는 계속 쭉못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더워지기 전에 가고 싶기는 한데 벌써 너무 더워. 30도가 넘어 버렸어. 한번 저도 캠핑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유나의 아이스크림, 권은비의 언더워터.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3분 미래 듣기. 여러분이 상상하는 미래와 그날 들을 노래까지 볼륨 별그램에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도 보내드려요. 웨이브 투어스 피처링 전진이의 여름밤의 우리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나잇.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1: 콩.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코입술처럼

꿀을 모으다가 피곤해서 잠든 호박벌이 한 주를 바쁘게 살아낸 우리 모습 같다 생각해보면서 여기는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아메리카노님, 주말마다 힐링하려고 대형 서점을 꼭 가는데요. 이럴 바엔 서점에서 주말 알바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친구는 집만 나르고 사람 상대만 하다가 끝난다며 하지 말라는데 인생 숙원 사업인 서점 알바 해볼까요 말까요? 우리 아메리카노님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잔잔한 음악 들으면서 책 정리하고 가끔은 쉬면서 책도 읽고 손님한테 책 추천도 해주는 그런 서점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심지어 주말마다 힐링하러 가던 최애 장소가 일터가 된다. 마음 같아선 당장 만회 외치고 싶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도 아니고 무려 인생 숙원 사업이라고 하시니 차마 못 말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결제는요, 한해 서점 알바 일단 도전해 보세요.

여유 있는 모습 상상하실 텐데 아시다시피 그 대형 서점, 특히나 이런 몰 같은데 대형 서점 가보면 정말 정신 없긴 하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만에 해드릴까 하다가 자고로 또 해보고 싶은 거, 궁금한 거는 무조건 전 해봐야 된다라는 주의로서 그래도 인생 수건 사업이라면은 말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에 한 해로 결제해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또 의외로 이렇게 활기차게 하는 게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보십시오. 경험하는 건 무조건 추천입니다.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홈페이지 한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해 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베이비 몬스터의 Really Like You 듣고 놀라운 주대석 파워 청량한 신곡 슈가 허니 아이스티로 돌아온 베이비 몬스터와 돌아올게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놀라운 스펙과 매력을 가진 어메이징한 스타들만 모십니다. 놀라운 초대석. 오늘 주인공은요, 베이비처럼 뽀용하고 사랑스럽다가도 무대에만 올라가면 몬스터처럼 거침없는 스웩을 뽐내는 올라운더 아이돌, 달콤하고 시원하고 청량한 여름 치트키 슈가 허니 아이스티로 돌아온 썸머퀸 베이비몬스터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루카입니다.
1: 안녕하세요, 파리타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아사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아연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 로라입니다.
5: 안녕하세요, 치키타입니다.
6: 네, 이렇게 여섯 분 개인 인사까지 해봤고요. 저랑은 이제 기억을 좀 거슬려 보니 2년 네. 전에 컬투쇼에서
5: 맞아요.
6: 만났었었는데 그때 수시 씨 때 네, 만났었고 아 그때 저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5: 정말요?
6: 너무 사실 많이 듣는 얘기겠지만 그때는 또 어떻게 보면은 커리어 데뷔 초창기였잖아요.
5: 완전 초창기였어요.
6: 그래서 아, 라이브 보고 아 너무 잘한다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나는데 또 이렇게 한해 키스터 라디오에서 만나뵙게 돼가지고 너무나 영광입니다.
5: 감사합니다.
6: 네, 이 지났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배 이제 후배들도 생기고 이랬잖아요.
5: 맞아요.
6: 조금 2년 정도 지나니까 달라진 점이 좀 있을까요?
5: 엄청나게 저희 안에선 바뀐 건 없는데 네. 그래도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꼬꼬마 그 엄청난 떼대기실을 쓰던
6: 떼대기실.
5: 시절에서
6: 아, 있죠, 있죠.
5: 가끔은 네. 이제 네. 더 위층에 올라가서 이제 저희끼리 쓸 수 있는 네. 그런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6: 층수도 조금 올라가고
5: 조금 올라가고
6: 공간도 조금 넓어지고
5: 조금 넓어지고
6: 아, 그래야죠. 원래 데뷔를

0: 적인 성향이라고 들었는데 활동할수록 좀 어때요? 이게 좀 외향적인, 이의적인 느낌도 조금 강해지는 것 같나요? 아닌 것 같네요.
1: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뭔가 네. 수다 떨고 네네.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 걸 좋아해서 네. 저는 좀 엄청 항상 수다에 떨고 막 에너지가 있는 편인데 네. 다른 멤버들은 항상 그에 비해 저를 받아주는 느낌이에요.
0: 좀 아껴놨다가 네, 이제 무대할 때 좀 이렇게 폭발시키는 건가?
1: 터뜨리는.
0: 그냥 멤버들끼리 그러면은 이렇게 데뷔 이제 초반하고 지금 2년 정도 지났을 때 조금 가장 이렇게 막 바뀐 멤버, 그게 나쁜 쪽이 아니고 좀 활발해진 멤버가 있을까요?
2: 활발해진 멤버?
3: 진짜 비슷하다.
0: 다 비슷해요?
3: 비슷해요. 다
0: 기본적으로 좀 차분한 느낌들이구나.
3: 항상 데뷔 초 때부터 네. 저희끼리 뭉쳐가지고
1: 네. 맞아요.
3: 대기실에서 저희끼리 놀고
1: 맞아요.
0: 아 근데 요즘 음악방송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막 서로 막 그 네. 그것도 챌린지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1: 맞아요.
0: 소통할 일도 많을 텐데.
1: 맞아요.
0: 아무튼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0: 가장 그럼 낯 많이 가리는 멤버 누구예요?
3: 낯? 비슷한 것 같은데.
1: 저를 제외한
4: 언니?
0: 로란을 제외한 전부?
1: 네.

0: 생각해보니까 방금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인사 나누고도 저도 좀 낯을 가리거든요. 근데 로라 씨가 말을 먼저 걸어주셨어.
1: 네.
0: 선배님 식사하셨어요?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요 로라 씨.
1: 안녕하세요.
0: 아, 저 너무 경험이 너무 없어가지고.
1: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0: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낮잠 때리다 와가지고.
1: 아,
0: 아.
1: 좋죠.
0: 정말. 아니 그러면 로라 씨도 좀 네. 파리타 씨도 그렇고 외향인이긴 하지만 좀 내향인처럼 변할 때도 있나요? 어때요?
2: 있나요?
3: 원래 사실 저는 아이이긴 한데 지금도 약간
0: 반반인
3: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가끔 뭐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졸리고 힘들 때도 있으니까
0: 있죠.
3: 약간 혼자 조용히 있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다 사람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멤버들이 또 저랑 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찾아내거든요.
3: 맞아요?
0: 바로 음식 먹는데 또 진심이라고 들었는데 또 최근에 또 앞시가 또 볼륨을 높여 출연해가지고 신곡 홍보보다 먹는 얘기를 더 많이 했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일단 하나씩 짚고 가야 될 텐데 무대를 씹어먹는 먹장이죠. 우리 아기 복숭아 찹쌀떡 아현 씨.
4: 베이비 모모.
0: 요즘 돼지 껍데기랑 직화 닭발에 빠졌다고 들었는데.
3: 좋아하죠 진짜.
0: 그런 류의 식감을 좀 좋아하는군요.
4: 네, 쫄깃쫄깃한 거.
0: 쫄깃쫄깃한 거.
4: 사랑하는 것 같아요.
0: 오늘은 뭐 먹고 왔어요?
4: 저요 오늘은 명란 소금빵에다가 초코 바게트를 야무지게 아침에 부시고 왔습니다.
0: 아, 또 약간 단짠단짠으로 먹고 왔구나.
4: 네네네 맞습니다.
0: 다른 멤버들은 오늘 다 같이 비슷하게 먹었나요? 아니면은 각자
5: 좋아하는 메뉴를 먹고 온 것 같아요.
0: 그래요? 한번 좀 들어볼까요? 각자 한번 로라 씨.
5: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중식 먹고 왔어요.
0: 중식 어떤 거 먹고 왔어요?
5: 이렇게 실명을 말해도 돼요?
0: 그 뭐지? 이름
5: 셰프님,
0: 연복 셰프님 가게
5: 가서 네. 열심히

0: 표정이 다 다르고 네. 이렇게 어떻게 여섯 명 다 다르게 먹고 올 수가 있을지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1: 네.
0: 그리고 아이돌 분들 보면은 또 음악 방송 출근하면 또 매점들 많이 다니잖아요. 요새도 많이 다니나?
2: 저희 많이 갑니다.
0: 아 그래요? 네. 베이비몬스터도 자주 가면은 가장 많이 가는 사람도 궁금하거든요. 각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3: 예연 씨입니다.
0: 예연 씨가
3: 네.
0: 아직도 그 뭐야 S사의 그 샌드위치는 유명한가요?
2: 아 요즘은 샌드위치보다 유부초밥.
0: 유부초밥.
2: 하트뻥튀기.
3: 무스비.
2: 아, 무스비.
0: 무스비 맞아 들어봤어.
2: 핫합니다.
0: 오늘 먹었나요?
3: 아, 저번 주에
0: 아, 저번 주에 먹었어.
3: 야무지게 먹고.
0: 야무지게 먹었고. 무스비 좋아한다는 사실까지 말씀드리면서 요즘 우리 배모니들이 요식업계와 방송국 매점만 휩쓰는 게 아닙니다. 청량한 썸머 속 슈가 허니 아이스티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우리 베이비몬스터죠. 저희가 한해 키스더 라디오 첫 방문을 대환영하면서 준비한 순서가 있는데 PD님 음악 주세요.
2: 와우.
0: 우리 배문이들이 빨리 슈가허니 아이스티 음방하고 싶다 발 동동 구른 이유가 있었네. 노래가 너무 좋잖아. 춤으로 월드와이드 춤판 만들더니 슈가허니 아이스티로 리얼 허거덩스한 기록. 뮤직비디오 나오자마자 너튜브 월드와이드 트렌딩 1위. 하루 만에 2천만 뷰 돌파, 7천만 뷰 가뿐하게 달성하고 1억 뷰 커밍순, 누적 영상 조회수 100억 뷰 커밍순. 믿고 보는 라이브와 퍼포먼스로 음악방송 씹어 먹고 월드투어에 포문을 여는 서울콘서트 3일 전석 매진. 이렇게 놀라운 기록을 쌓아가는 기특하기 괴물. 부대찌개, 체다치즈, 불닭, 참치마요 넣고 비빔 짜장라면 배달 아니고 고깃집에서 구워먹는 소고기, 트러플, 감자튀김, 아이스크림, 블랙면의 껍데기 다 먹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무대 위의 퀸, 몬스터 멜로디, 메이비 몬스터, Let's get it! 이렇게 앞에서 내향형 토크를 해놓고 이렇게 소개할 시간 가져봤고 아 정말 전 세계 청량 파티로 만드는 배몬표 썸머송이 나왔죠. 아연 씨와 함께 슈가허니 아이스티를 최애곡으로 꼽은 멤버가 있습니다. 즐겨 마신다는 얼음 사이다처럼 시원한 랩핑을 자랑하는 루루 루카 씨가
4: 네.
0: 슈가허니 아이스티 어떤 곡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4: 네, 저희 슈가허니 아이스티는요 일단 흙이 너무너무 진동성 있고요. 네. 되게 베이스도 강렬하고 그리고 춤도 포인트 있는 춤이 안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네.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설명도 너무 잘해 주셨고
4: 감사합니다.
0: 또 음악 방송을 지금

0: 떨어질 수 있으니.
1: 맞아요. 뭔가 팬분들은 많이 볼 수도 있지만 네. 보통 사람들은 한 번만 보잖아요. 맞아. 보통은.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약간 그런 객관적인 느낌으로. 오,
0: 보통 사람 무섭도록 냉정합니다.
2: 네. 다른 멤버들이 막 다른 데 나가서 하고 온 거나 이런 네. 건 그걸 다 모니터링 해줘요, 루카 언니가. 근데 가끔 옆에, 언제 한번 이렇게 그냥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뭐 하지? 봤는데 누군가 나온 영상을 모니터링해서 봐주긴 하는데 입에 속으로
0: 아. 시간을 소중하니까
2: 네, 입에 속으로 봐주는 거에서 아, 그렇게라도 봐줘서 고마워.
0: 그래. 그렇게 빠르게 볼 건 다 보는 거죠.
3: 그리고 네. 브리핑 수준.
2: 맞아, 맞아.
0: 그러네요.

0: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영롱한가요? 저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1: 생각보다 엄청 네. 무거웠던 걸로 기억해요.
0: 아, 네.
2: 맞아요.
0: 아, 제가 이제 본 거는 이제 KBS에 그 스튜디오 가면은 골드 버튼까지는 오, 있거든요. 어, 다이아 버튼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른 혹시 멤버들 실제로 봤는데 좀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2: 엄청 무거웠어요.
0: 무겁고.
2: 네, 생각보다 무거워서 놀랐어요.
0: 근데 사실 뭐 너튜브 측에서도 이 1200만이나 가지고 있으면은 잘해 주셔야 됩니다. 무겁게 제작해야 돼요.
3: 감개무량하죠. 네.
0: 감개무량. 아니 또 베이비몬스터 너튜브에 올라온 자체 제작 콘텐츠 이것도 재밌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멤버들이 좀 그 작건 중에 추천하고 싶은 영상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파리타 씨부터 이번에는 한번 얘기해 볼까요?
4: 저희 얼마 전에 베이몬 하우스를 찍었는데 되게 사실 몬스터도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또 아직 못 본 새로운 팬분들 추천합니다.
0: 베몬 하우스.
4: 네, 베몬 하우스.
0: 그게 약간 리얼리티 같은 거죠?
4: 네, 리얼리티하고 멤버들 각각의 개인 네. 성격이나 뭐 그런 거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파리타 씨는 얘기해 주셨고 아사 씨.
5: 저는 뭔가 하나 추천하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저희 녹음 비하인드 아, 영상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저희 약간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조금 네. 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영상이고 또 각자 혼자 하니까 네. 저희는 모르는 부분들이
0: 그쵸.
5: 제 멤버들이 이렇게 어떻게 했고 이런 마음으로 녹음을 임했고 약간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재밌습니다. 꼭
0: 맞아요.
5: 추천할게요.
0: 녹음하는 거는 촬영하는 거 말고 있어도 또 하다 보면 까먹잖아요.
5: 맞아요.
0: 자기가 모르는 모습도 나고 하니까.
5: 네, 재밌어요.
0: 네, 치키타 씨.
6: 저는 최근에 나왔던 그 뮤비 비하인드.
0: 아, 뮤비 네. 비하인드.
6: 슈가 하니 아이스티 네. 비하인드 봤는데
5: 아,
6: 진짜 재밌었어요. 계속
5: 맞아,
6: 계속
5: 맞아.
6: 웃었어요.
0: 네. 우리 비하인드도 그렇게 너무 재밌었어요?

0: 조정씨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보고 있어.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되게 약간 생각나요. 아직도 그 가족들 모습이.
1: 어디 앉아 계신지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하다가 딱 보인 거예요?
0: 몰랐는데.
1: 몰랐는데 본 거예요?
0: 딱 보였어요. 서 있는 게. 그래서 그때. 근데 별업이었어요.
2: 아, 울 수가 없네.
1: 신나는 노래였는데 또.
3: 래퍼 루카.
1: 그치. 그것도 화제는 됐겠다. 신나는 노래인데 갑자기 막 눈에서 맞아요. 눈물이 나오면서. 크라잉 랩으로.
4: 울걸.
1: 울걸. 아니 아연 씨도 콘서트에서 혹시 뭐 가족들 보인 적이 있었나요?
4: 가족들 찾지는 못했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 가족들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고 저도 이렇게 울컥한 마음이 생길까 봐 그런 것도 있고
1: 혹시나
4: 근데 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약간 팬분들이랑 대만이랑 이제 태국 팬 콘서트로 갔을 때 저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뭔가 이제 그때 약간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제가 아닌 타인이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이도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감정 자체가 너무나 와닿고 사실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많은 확률을 뚫고 저희를 좋아해 준다는 생각에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1: 맞아. 사실 뭐 콘서트가 뭐 나를 사랑해주는 게 뭐 당연한 것 같지만 또 당연한 게 아니고 맞아요. 또 이렇게 힘들게 와주셔가지고 그렇죠. 또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받고 또 그 모습 자체를 또 헤아려주는 것 자체가 너무 또 속이 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쵸. 6월 26일 또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두 번째 월드 투어가 또 이어질 텐데 관련 질문이 좀 왔거든요. 요거는 속사포 랩 실력에 요리까지 잘하는 우리 단발 요정 아사 씨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5: 네, 다니엘 수훈리님 서울 콘서트 스포일러 해주세요. 혹시 솔로 무대도 있을까요?
1: 아, 사실 베이몬스터가 스포일러 안 하기로 유명한 팀인데
3: 네.
1: 여기 이제 아사 씨가 여섯 명 각자 다른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귀띔을 해주셔가지고
5: 네, 요거는, 정말 네.

0: 뿜뿜이다.
1: 어, 매력 뿜뿜이다.
2: 점점 없어진다. 어떡하지?
3: 그러는데?
1: 야, 이제 두 분 남았거든요. 루카, 아연 씨 지금
2: Come on.
1: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0: 오케이.
1: 루카 떠올랐어요.
3: 왔다.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퀸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오프라인 쇼핑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어제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더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쿨팩 샀고요. 예스. 그리고 머니 체크스 그리고 그리고 그 쿨링 안대도 샀고요. 오.
1: 오. 여름 대비를 제대로 하셨구나.
0: 네. 오. 그리고 책방 가서 책 사재기.
1: 어떤 책 샀어요?
0: 저요? 이번에 한강 작가님 책도 하나 사봤고 그리고 시집 종류도 좀 산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읽은 책들이 조금 다 약간 철학에 관련된 책이었어 갖고 이제는 조금 더 가벼운 주제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샀던 것 같아요.
1: 또 다독가였군요. 어쩐지 또 말도 잘하고.
0: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 네. 로라 씨는 최근에 구매한 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 저는 뭘 샀더라?
1: 좀 안 사는 쪽이.

0: 손톱 소리까지 들려주셨고. 어. 네. 루카 씨 한번 가볼까요?
1: 루카 씨.
2: 갈게요.
3: 어디 가요? 내 생각에 이거 즐겨 저는 지금
0: 그 와중에 루카 얼굴 너무 작아가지고 팝필터에 얼굴이 당하려가지고 무슨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3: 이거
0: 벽에 대고 무슨
3: 진짜
0: 주문 외우는 것 같았어요.
3: 예. 아까부터 뽀뽀하고 있었어요.
0: 아, 소원을 비는 듯한 느낌 조금 있어요. 어떻게 치키타 한번 가볼까요?
3: 아 너무 이거 재밌다.
0: 아, 암도에서 살짝 허스키하게 나와가지고 본인이 못 참고 왜 그래 나왔고요.
3: 넘어갈게요.
0: 넘어가겠습니다.
1: 랩해줘.
0: 네, 아사 씨 랩 한번 보여주세요.
2: ASMR. Tell me what you know about this. This. When I get to meet you, will you wish? I'm naturally another man to me. Cause they know I'm the.
0: 마지막에 캬르 뭐야? 평소 연습해 본 것처럼 잘했고요.
3: 아 너무 웃기다. 네.
0: 파리타 씨.
1: 나도 루카님처럼 해도. 어디서 하지?
2: 아, I'm the sugar honey iced tea and you know it. I'm the sugar honey iced tea and you know it.
1: Yeah.
3: 오, 깔끔했다.
0: 네, 이렇게 2년 동안 월드 투어도 다니고 수많은 무대를 섰지만 ASMR 라이브는 처음이죠.

0: 노래 한 소절씩 불러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각자 즐겨 듣는 노래 뭐 한번 한 소절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네. 그러면 저부터 할게요.
0: 네, 로라.
1: 저는 그 조지 선배님의 좋아해라는 네, 조지 좋아해. 좋아하는데 네. 네. 불러보겠습니다. 네.
2: 가겠습니다.

0: 루카 씨 아까부터 계속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부터
1: ASMR 영상을 만들면 되겠다.
0: 지금 중독되신 것 같은데.
2: 저희 콘텐츠로 만들게요.
0: 지금
1: 좋다.
0: 집에 가서도 계속 할 기세입니다 지금. 본인 노래 ASMR 버전으로 또 해주셨고 이게 또 한 소절 라이브 네. 한번 가봐야 될 텐데 또 누가

0: 아사 씨.
1: 저는 미아 로드리고라는 아티스트 분의 네. 그 Beautiful and Bittersweet라는 아, 네. 노래를 좋아하는데 네. 네, 추천드립니다. 아, 약간 몽환적이면서도 멜로디컨 노래예요.
0: 네.
1: 네. 아,
0: 한 소절 얼리 들으실 수 있을까요?
1: 아, 뭐지? Love, we got the kind of love the one that got you deep. Turn between the beautiful and bittersweet.

0: 리고.
1: 아, 로드리고로 갑니다. 로드리고로 봤습니다.
0: 로드리고로 봤습니다. 네. 네. 그 메이크라는 노래 있는데요. 네. 혹시 어떻게? 되게 어려운 노래다. 근데 좋아합니다. 이거 되게 추천하면서 진짜 빠진 노래예요. 요즘. 네네. 어떻게
2: 불러보세요.
0: 네. So I'm patiently learning, pretend it's not hurting. Oh wow. 되게 숨이. 네, 되게 어려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1: 근데 이렇게 다들 툭툭 하는데도 많이 듣고 이렇게 불러보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파리타 씨하고 아연 씨 있는데.
3: 아연이 완전 고민 중인데. 그러니까.
2: 아 뭔가 좋아하는 노래 너무 많네. 막상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금.
1: 그렇죠. 이게 뭔가 딱 한 소절 또 불러야 되고 이러니까. 아니 배몬 노래 해도 되고.

0: 작가님 표정이 네. 진짜 너무
1: 네. 감사합니다. 네. 어,
2: 좋은 거 좋은 거 들을 때 나오는 표정이에요. 네. 제가 이제 1년 해봐서 알거든요. 네. 노래 제목이 뭐였죠?
1: Dangerous Woman입니다.
2: Dangerous Woman이었고 마지막 네 아연 씨 고민이 많았는데.
3: 아 원래 그 골랐던 노래가 로드릭 그래서 아니 그냥 가수가 똑같아. 그렇게 괜찮나?
2: 그냥 가수가 똑같아. 당연히 상관없죠. 어,
3: 네.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라이버 라이센스 노래가 있는데.
2: 드라이버 라이센스.
4: 너무 좋아.
3: 어디부터 해야 되지? How could I ever love someone else?

0: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1: 너무 제대로 불렀다.
2: 나는 ASMR 했는데.
0: 야, 나는 그렇게 그냥 불렀는데.
3: 숨 못 잠시만 우리
4: 여기저기서 피해자 속출하고요. 네.
2: 다시 해볼까?
0: 다시 해볼까?
5: 다시 할까요? 아니,
4: 각자의 매력이 있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4: 이렇게 또 다들 잘하는 거 알지만 네. 각자의 매력으로 소화했기 때문에. 네.

0: 아무래도 로라는 여기도 오는 것부터 막 항상 저를 약간 챙겨주고 말하는 사람이고 저도 가끔 나도 그렇게 막 멤버들 이끌고 싶다 할 때도 있고
1: 네.
0: 약간 오말왜 그렇게 잘하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약간 타고난 그런 실력인 것 같습니다.
2: 와,
3: 진짜
2: 감사합니다.
3: 잘 이끌어주는 타고난 게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어떻게 로라 씨 받아서 아연 씨한테 나
2: 네.
3: 참 좋더라 아연이 이런 거.
2: 저는요, 아연 언니가 연습생 때부터 그렇고, 어떤 곡을 하면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서, 그걸 막 제스처나 표정 이런 걸 엄청 연구를 많이 해서 본인 걸로 만드는 걸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전 이런 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고 싶습니다.
3: 진짜 어떻게 보면 가수로서의 최고의
2: 네.
3: 칭찬인 것 같고.
4: 맞습니다.
3: 아연 씨, 루카 씨에게.
4: 일단은 뭔가 하루
3: ASMR
4: 연습이
3: 안 배워도 될까요?
4: 일단은요

0: 가서 주변 사람들도 세심하게 네. 봐주고 챙겨주구나.
1: 리액션을 완전 잘해준다.
0: 그러니까.
2: 맞아요. 리액션도 엄청 잘해주고.
0: 맞아. 착한 사람이라 그래.
2: 맞아요.
3: 감사합니다. 진짜. 네.
0: 치키타 씨는 아사 씨에게.
1: 에이사.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저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0: 갑자기 실용적으로.
3: 치키타야 감동적인 순간.
1: 미안해.
0: 아니 근데 요리도 중요하지.
4: 요리도 감정 될까? 요리 너무 잘해.
0: 어, 그렇지.
3: 아, 고마워요.
0: 아니 요리 잘하는 게 굉장히 사실 큰 장점이거든요.
1: 맞아, 맞아.
0: 이제 배우고 싶은 걸 물었으니까 오히려 되게 직접적으로 좋았던 것 같고 어떤 요리 배우고 싶어요?
1: 여러 가지 약간 그 뭐지? 일단 덮밥도 배우고 싶고 네. 되게 에이사가 뭐 시키면 다 할 수 있어서 뭔가 그런 느낌을 하고 싶어요. 약간 아 나 오늘 이거 먹고 싶어. 그럼 오케이 해드릴게.
0: 감사합니다.
1: 되게 respect.
3: 아, 감사합니다.
0: 나도 에이사한테 요리 배우고 싶다 진짜. 감사합니다. 갈비찜도 잘한다고 소문이 났고.
1: 어, 진짜 맛있어요.
4: 진짜
2: 너무 맛있어.
0: 야, 요리 나왔고요.
3: 감사합니다.
4: 대단해요.
0: 마지막으로 아사가 네. 파리타에게.
3: 아, 배울 점? 와, 저는 그 리타 언니가 리타 언니는 제 약간 기복이 제일 없는 멤버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 뭔가 저희의 약간 이런 calm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약간 좀 overthinking 조금 하고 살짝 걱정도 많은 스타일이라 네. 되게 중요한 결정을 내거나 아니면 중요한 순간일 때 리타 언니가 옆에서 뭔가 이렇게 다독여주고 뭔가 그 calm한 분위기를 덕분에 조금 더 제가 긴장을 덜어놓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옆에서 보면서 배우고 또 저 옆에 있으면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4: 와, 다 감동이 있다.
3: 아, 고마워.
0: 전 너무 감동적인 게 저는 아사 씨한테 한국어를 좀 배우고 싶어요. 어휘력이 너무 좋아.
3: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
3: 감사합니다.
0: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 네. 사실 또 아사 씨는 일본 분이신데도 한국어를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0: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한해 키스터라디오 베이비몬스터와 함께한 놀라운 초대서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0: 안녕히 주무세요.
1: 그래요.
2: 어, 늘었다 늘었다 늘었어 늘었어.
0: 네네네. 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네, 아, 감사드립니다.
0: 그러면 저는 뭐지? 뭐 할까?
3: Good night.
0: Good night, baby.
3: 저 또 할 뻔. 오 마이 갓.
2: 어, 괜찮아요, 괜찮아.
3: 베이비가 누구한테 베이비래?
0: 아, 베이비. 어,
2: 다들 또 준비를 했네요. 그 짧은 시간 동안.
3: 머스티즈 베이비니까.
2: 어, 베이비까지 나왔고요.

의했다. 노을이 아름답다고 소문난 전북 부안으로. 두 눈으로 그리고 카메라로 붉게 물드는 하늘을 담고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여유까지 마음에 담아오려 한다. 저녁 노을에 흠뻑 물드는 내일의 맛. 바다를 바라보며 먹는 조개구이의 백합죽.

0: 내일의 맛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 FM 한해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말머리에 내일의 맛 적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4: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5: 토익은 해커스
7: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오히려 오 쉽게 넘어가네 싶을 때가 있고, 예상도 못한 상황 그리고 뜻밖의 인물 때문에 뜬금없이 괴로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요, 당장은 경황 없고 큰일처럼 느껴졌어도 결국 현명하게 해결해 오셨을 게 틀림없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인생이란 녀석이 원래 좀 긍정 더하기 부정 다 포함해서 깜짝 선물 같은 거니까요. 앞으로 또 시원찮은 국에 입대인 것 같은 난처한 일이 생기면요, 이것도 잘 마무리되겠지 하며 조금 덜 놀라시고 조금 더 편하게 여기시면 어떨까요?

노래 부르는 게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넘었는데 갑자기 감미롭게 부르고 있었는데 뭐 쓱. 아무도 못 들으셨기 흐린 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6월 19일에서 20일로 건너가는 밤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첫 곡은 아이유아이의 갑자기였습니다. 아,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 미안해요 여러분. 아무튼 갑작스러운 저의 목소리에 놀라셨을 여러분들 심심한 사죄 올리고요. 저는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아무튼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하루의 끝과 처음이 만나는 시간, 스테이션 제로.

음악들 사연들 모아서 소개하는 플레이리스트 제로 리퀘스트 송.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과 단란하게 오붓하게 함께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다 떨고 싶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8002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취업하고 나면 다시 내가 너의 1순위가 될 줄 알았어. 근데 취업하니까 넌 나보다 일이 먼저더라. 난 항상 나중이야. 다음엔 또 뭐가 나보다 중요할까? 뭐든 나보다 먼저겠지? 헤어지는 날 여자친구가 했던 말입니다. 이별 이유라는데 다 듣고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제가 그랬었나 봅니다 하시면서 박원의 All of My Life 보내주셨네요. 아 이게 좀 여자친구분 입장에선 서운하죠. 좀 기다려주면 다시 올 줄 알았더니 취업하니까 또 일이 먼저고 항상 뒷전이 된다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8002님도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취업하고 나면 일하는 거에 적응하느라 좀 정신이 없긴 하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너무

시몰 리스트입니다. 갖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늘 갖고 싶은 게 있어요. SNS에서 추천하는 천원 가게 화장품부터 최신형 로봇 청소기, 드림카 등등 택배가 하도 많이 와서 가끔은 제 통장에게 미안할 정도예요. 이번엔 여름을 맞아 날개 없는 선풍기를 찾아보고 있어요. 날개 있는 선풍기는 있는데도 또 갖고 싶어요. 홍디가 사지 말라고 하면 참을게요. 저 어떡할까요? 드렁큰 타이거의 난놀 원에 신청합니다. 제가 사지 말라고 하면 참잖아요. 남은 돈으로 딴 거 사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사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상한 데 쓰는 것보다는 쾌적한 여름을 위해서 날개 없는 선풍기, 조용한 여름밤을 위해서 날개 없는 선풍기를 사십시오. 근데 만약에 제가 사지 말라고 했어요. 돈이 남잖아요. 그럼 또 갖고 싶은 게 있으시잖아요. 그 2순위는 뭔지 궁금하긴 하네요. 2순위로 갖고 싶은 건 뭐예요? 저한테 문자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박원의 All of My Life, 드렁큰 타이거의 난널 원해.

박원의 All of My Life, 드렁큰 타이거의 난 널 원해 듣고 왔습니다.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을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플레이리스트 제로 리퀘스트송으로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익명의 S님께서

엄마도 너 같은 딸 꼭 낳아봐 하는 게 제가 이미 엄마 같은 딸인 거예요. 여러분 유전이니까요. 내 성격 닮은 자식이 나온다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142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임신 20주차 예빈. 제가 뒤에 사연 너무 먼저 읽어버려서 소리 질렀죠? 읽어드릴게요. 임신 20주차 예비맘입니다. 아까 낮에 정기검진 다녀왔는데 젠더 리뷰를 하려고 의사 선생님께 아기 성별은 저만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시댁에서 대대로 딸이기에서 남편 말로는 간절히 딸을 원하지만 기대는 안 한대요. 분명 남자일 거래요. 하지만 우리 아이 성별은 이건 괄호치시긴 했지만 사실상 보낸 거니까 제가 작게 알려드릴게요. 이건 비밀이라 주연님만 알고 계세요. 공주님이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일단 아마 이거 남편분은 안 들으실 것 같으니까 축하드리고요. 이게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대대로 남자들만 있는 집은 이상하게 계속 남자들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 남편분께서 좀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첫째 딸이신 거죠? 축하드려요. 신청곡 들려드리면서 플레이리스트 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효신의 이상하다 그리고 카리나가 피처링한 잔나비의 사랑의 이름으로.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입주가구 신혼가구.

0: 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1: 마침표가 번져서 쉼표가 되는 곳, 스테이션 제로.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곡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어요. 문자 보내주세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끝곡 융단토끼님이 신청하신 소수빈의 사랑하자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스테이션 X가 방송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에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몸에 원기를 불어넣는 식품으로 피부에 윤기를 주고 노화를 방지하며 저항력을 높여주어 감기나 눈병을 예방합니다. 보양식만큼 우리에게 이로운 금요일, 이 또한 효능이 있다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마음에 느슨함을 불어넣는 날로 소화가 잘 되고 정신이 맑아져 화를 막아줍니다. 여기에 한두 줄 더 추가한다면 뭐가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0: 6월 19일 금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윤하의 포인트 니모였고요.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수다쟁이 폴킴입니다. 아, 그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추어탕의 효능, 이렇게 보양식 뭐 족발이라든지 뭐 뭐든지 파는 곳에 가면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줌. 폴킴의 가요광장도 박장대소하게 하여 복근 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복부 지방을 감소시키는 다이어트 효능이 있다. 뭐 이런 거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효능 없으면 그거 보양식 아니죠. 그 몸에 좋은 음식 아니에요. 일단 살이 찌면 안 돼. 다들 공감하시죠? 이재영님께서 폴킴의 가요광장의 효능, 그냥 웃기다, 그냥 재밌다, 듣는 재미가 쏠쏠하다. 감사합니다. 0925번님께서 금요일의 효능, 자꾸만 웃음이 실실 나서 마음에도 윤기가 흐른다. 피부에도 윤기가 나고 마음에도 윤기가 흐르고. 오호. 윤상우님께서 금요일의 효능, 낮 12시부터 야식을 고르는 행복한 고민으로 오후 업무에 활기를 더해준다. 이거 추가하면은 이제 낮 12시부터 야식을 고르는 행복한 고민으로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신진대사 활동을 좀 더 활기차게 해준다. 네, 그로 인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송은정님, 축구 졌지만 방송 재밌게 해주세요. 아, 그럼요. 또 우리 선수분들 진짜 열심히 하신 거 우리 모두 알잖아요.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기대도 많이 했다는 거니까요. 우리 또 선수들 응원해 주자고요. 3735번님, 축구 아쉽게 1-0으로 졌네요. 그래도 우리 선수들 잘 싸워줬어요. 아, 그럼요. 아, 그 와중에 이번에 유니폼 색깔이랑 신발 색깔 너무 제 취향이던데요. 너무 예뻐요. 정말 축구 안 하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축구는 못해도 구매하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제 취향이었습니다. 0234번님께서 고산지대 날씨까지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싸워준 선수들 대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남아공과의 경기에선 꼭 승리하길. 그럼요. 이제 가수들도 이제 음향의 컨디션을 좀 탑니다. 뭐 음향이 안 좋은 날도 있고요. 혹은 뭐 어떤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소리가 어떻게 울리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그런 공연장들이 있어요. 불리한 상황에서도 아주 잘했다. 4590님께서 그나저나 축구 스코어 맞춰서 치킨 반하가는 분 없나요? 아,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축구 져서 모두에게 다이어트가 됨으로 인해서 도움이 됐다. 효능이 있다. 4729번님께서 축구도 졌는데 신랑이랑 내기도 져서 저녁에 치킨을 사게 됐어요. 금요일에 효능을 못 느끼는 1인입니다. 왜요? 치킨 사서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사서 닭다리랑 날개 먼저 집어서 먼저 드셔버리세요. 네. 어느 부위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아, 다들 막 그 축구 얘기가 한창입니다. 아직까지도. 저희도 대본이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두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 막내 작가님께서 어느 대본을 좋아야 하나 끝까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저희에게 금요일이 왔습니다. 어떤 기분으로 오후 맞으셨는지, 주말엔 또 어떤 계획 있는지, 저녁에 야식 뭐 드시려고 계획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214번님께서 오늘 비가 온다네요. 저녁에 오징어 썰어놓고 김치 부침개 부쳐서 막걸리 한잔 하려고요. 저녁아 어서 와라. 맛있겠다. 오징어 맞아. 요즘 이렇게 오징어 철이죠. 오징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징어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데쳐 먹어도 맛있고 안에 뭐 넣어서 채워서 먹어도 맛있고 그냥 부쳐 먹어도 맛있고 튀겨 넣어도 맛있고 국에 넣어도 맛있고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매일 이 시간 커피 선물 드립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속이 답답해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싶어요. 금요일에 야근할 것 같아요. 위로의 커피 받고 싶네요. 오늘 연차 내고 놀러가요. 커피 마시면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커피가 필요한 이유를 닉네임 달고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2775번님의 신청곡 듣고 커피 받으실 분들 소개할게요. 레드벨벳의 빨간 맛.

폴킴이 쏘는 커피 지금 받아가세요. 커피 한잔 할래요. 1572번님께서 오늘은 동해 삼척 태백 영월로 출장 가는 날이에요. 헉, 이게 무슨 말이죠? 몸이 혹시 4개신가요? 국고 환수를 위해서 오늘도 달립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필요합니다. 아, 국고 환수를 위해서 달려가시는군요. 오늘 그러면 하루 동안 이 네 곳을 다 들리신다는 뜻일까요? 헉, 너무 바쁘시겠다. 힘내셔야겠어요. 시원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1656번님께서 오늘 드디어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월세와 전세로 25년 동안 전전긍긍하였는데 이날이 오긴 오네요. 함께 고생한 아내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물할 기회를 주세요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656님께서 저에게 커피를 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축하받아야 될 그런 날 아닌가요? 25년 동안 그럼요. 또 이렇게 좋은 날이 오긴 옵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코너 이어서 그리즐리 청아의 런 듣고 왔습니다. 반가운 문자가 하나 왔어요. 0554번님께서 8달 4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내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며칠 전에 아, 저의 랩네임이 정해졌죠. 그 이름은 바로바로 폴뱅! 폴뱅. 아, 이거 할 때마다 아, 착착 감깁니다. 폴뱅 아닙니다. 폴뱅! 뱅! 약간 앞에 이제 쌍 비읍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오늘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빅뱅의 노래 뱅뱅뱅 가사에는 뱅이 몇 번 등장할까요? 아, 이거 세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노래가 이미 뱅뱅뱅이기 때문에. 자, 마음껏 찍어서 여기로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뭐 AI로 돌리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직접 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뱅뱅뱅은 뱅이 세 번인 거예요. 네, 뱅뱅뱅을 카운팅 하시면 안 됩니다. 뱅뱅뱅은 뱅이 세 개.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렴구가 아닌 부분에도 뱅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퀴즈 드릴게요. 빅뱅의 노래 뱅뱅뱅 가사에는 뱅 이게 몇 번 등장할까요? 정답자 다섯 분 추첨해서 MC 폴 뱅 DJ 폴 뱅이 아이스크림 쿠폰 Do you remember me die 노래 듣고 와서 저희 정답 발표해볼게요. 빅뱅의 아 뱅뱅뱅

0: 노래하는 폴킴이 라디오를 한대. 시간은 무려 낮 12시. 들어봐 아무도 앉아 한 명도 안 재워. 논란을 잠재워. Yo, 그게 바로 폴킴. 감동이 잔 채워 컴백. 낮 12시에 새로운 매력 폴킴의 가요광장.
1: 부끄러움은 저의 몫인 거죠. 이거 언제까지 틀어줄 거예요? 빅뱅의 뱅뱅뱅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폴킴의 랩네임 폴뱅의 탄생 기념으로 또 이런 퀴즈를 내어드렸습니다. 빅뱅의 뱅뱅뱅 이 노래에는 뱅이 몇 번 등장할까요? 지금 엄청나게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건가? 31. 오호. 신혜원님께서 10번. 임성원님께서 15번. 아예 가사도 한번 안 들여다보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정답과 뭔데요? 3066번님께서 막 찍어 29개. 1734번님께서 42번, 42번. 지금 얼른 세보고 옴. 0907님께서 24번이요. 이거 뽑히면 8월 빅뱅 20주년 콘서트 티켓팅 성공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0907번님 티켓팅. 어떡하지? 잘 되기를 바랄게요. 9988님께서 127번이요. 여러분들이 타시는 버스 번호를 알려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2483님께서 아 신나서 노래 따라 부르다가 까먹었다. 맞아, 이게 제일 어려워요. 따라 부르다 보면은 내가 왜 이거를 듣고 있었는지 까먹게 돼요. 너무 신이 나니까. 퐁당퐁당님이 55번 휴휴 다 세느라 힘들었어요.

여러분 자신감 좀 북돋아주세요. 6509번님께서 폴디 AI한테 물어봤는데 42번이래요. 아하, 후렴구 뱅뱅뱅만 세면 42번이 맞는데 그 외에도 두 번이 더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AI가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거기에 의존만 하면 안 돼요. AI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은 그럼 우리는 왜 존재하겠어? 우리 존재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AI가 틀린 거 좀 실망스럽긴 하다. 오, 그건 좀 잘못됐다. 네, 자 아무튼 8774번님께서 반찬 가게 운영 중입니다. 시장 다니며 듣고 있어요. 덥지만 가광 들으며 힘내볼게요. 신청곡으로 투바투의 교환일기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8774번님의 신청곡 듣고 또 여러분들의 사연 계속해서 소개해 볼게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교환일기.

하셨습니다. 너무 너무 멋있는데요. 그리고 하늘이 약간 비가 오기 직전이라 그런지 색깔도 뽀샵한 것처럼 진짜 예쁘네요. 네. 7353님께서 폴디 떡볶이의 근본이 쌀이라고요. 지금 떡볶이 역사를 알고 계시긴 한 거예요.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제가 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뭘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떡볶이 역사 근데 알려주시면 좋겠다. 떡볶이 역사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떡볶이의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저 교육 좀 시켜주세요. 호되게 한번 혼낼 준비하고 있을게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9663번님의 신청곡 아이유의 빨간 운동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골뱅이
6: 한 권으로 끝내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0: 물통 괜찮다.
1: 실제로 늘어나거든요.
0: 세상에.
1: 실제로 늘어나기 때문에
0: 느리면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 같기도 하고요.
1: 그렇지. 그렇지. 근데 살짝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0: 진짜. 진짜 항상 돌아다니다가 어머 이런 옷을 맞아. 누가 소화할까 하면 다 형이 하나씩 있으시더라고요.
1: 이런 옷을 누가 소화해? 이런 안경을 누가 써? 이런 모자를 누가 써?
0: 진짜.
1: 다 내가 해요.
0: 김혜라님께서 호영님 오늘 저녁 메뉴 점에 추천해주세요.
1: 이런 거 참 어려운데 저는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어제부터 네. 자꾸 그 약간 면 종류가 땡기는데
0: 어떤 면 좋아하세요?
1: 저는 사실 그 메밀 소바를 되게 좋아해요.
0: 맛있겠다.
1: 그러니까 저녁에 약간 그 돈가스 정식과 함께
0: 돈가스
1: 정식과 함께 나오는 그 소바를 같이 곁들여 먹는 것도 참 좋겠다.
0: 근데 형이 약간 돈가스라고 하니까 경양식 돈가스는 아닐 것 같긴 해요.
1: 야

0: 목소리가 네. 약간 사람이 조금 이렇게 지칠 때 네. 마실 어떤 바닐라 라떼 같은 아.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바닐라, 들면서
1: 바닐라 좋죠.
0: 달콤하네.
1: 시작부터 자존감까지 케어받고 저는 시작해봅니다. 0221 하나번님께서 저는 호영님 모자 접혔을 때 오페라 하우스인 줄 알았어.
0: 시드니? 시드니? 괜찮다. 괜찮다.
1: 교양 있다.
0: 교양 있어. 저분이. 그러니까 여기 폴킴의 가요광장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준이 좀 있네요.
1: 아, 저희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주 높습니다.
0: 어머 네. 세상에.
1: 보는 눈이 달라요. 유제이님께서 폴디에게 좋은 거 공유해준 건가요? 역시 호영 오빠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공유도 공유인데 저는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폴디한테 뭐 이렇게 목에 조금 네. 이렇게 시원한 뭔가를 주려고 딱 꺼냈는데
1: 제가 똑같은 게
0: 가방 안에 있는 거야.
1: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0: 와, 나 정말 역시 폴킴과 호이킴은 뭔가가 제가 잘 맞는 게 있어.
1: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이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금 세뇌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호이 유니버스. 약간 호이 모르면 안 된다고 지금 와, 세뇌시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0: 나 깜짝 놀랐는데 그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1: 진짜. 지금

0: 와, 이 코너와 너무 잘 어울리는 분 아닌가요? 저도 호연직이에요. 호의 뮤지컬 N차 관람한 사람이거든요. 램피카 끝나고 차기작 정해진 거 없나요?
1: 네, 아직 없습니다. 제가 오늘이 램피카 저의 막공이에요. 아... 램피카 작품 자체는 내일이 이제 전체 막공인데 오늘 네. 제가 이제 막공이어서 아... 이제 폴킴 씨랑 이제 라디오 하고서 네. 저는 또 이제 목 풀러 갔다가 이제 공연 이제 할 거고. 근데 램피카 공연 끝나고 올해는 네. 사실 공연을 안 잡았어요. 아...
0: 네, 사실은 안 잡고.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그 쇼핑도 해야 되고 관리템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인맥도 관리하고 또 너튜브도 하고 네. 언제 뮤지컬 할 시간이 있으세요?
1: 아니 있더라고. 시간을 빼서 그렇게 또 했는데 네. 이게 또 또 다른 거에 또 이제 폴킴 씨 얘기한 것처럼 다른 일을 또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또 약간 또 그쪽으로 욕심이 생기는 것도 또 있고
0: 진짜 그래서 몸이 형은 10개여야 될 것 같아요.
1: 아우 10개여도 모자라.
0: 모자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코너 어떤 코너인지 형님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오늘은 관리 중 저 김호영이 온 만큼 관리에 대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맥, 멘탈, 텐션부터 뷰티, 패션 그리고 연애 관리까지 전부 가능한데요. 모든 것은 제가 아는 선에

0: 12명 또.
1: 그야.
0: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그것도 저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냥 만약에 네. 뭐 생일자 이런 게 이제 뜨거나 네. 혹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이제 톡을 보내는 타입이냐.
1: 그래서
0: 제가 먼저 보낸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뭔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내는 걸로 물어보길래 난 그게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0: 김희철 씨는 만나서 말 편히 해도 돼 떨어지자마자 그래 형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사람 성격 성향, 차이야.
1: 본인 성향인 네, 거죠. 네,
0: 맞아요.
1: 진짜로.
0: 그래서 저는 어린 친구들한테도 그냥 일단 편안하게 일단 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어르신 분들한테도 네. 이게 좀 편안하게 다가가는 스타일이라서 좀 친구가 친구라는 개념 자체가 꼭 동갑이어서만 맞아, 친구가 맞아. 이제 아니기 때문에

0: 누군가가 먼저 풀어줘야 그게 이제 가능한 일인데 예. 예. 그걸 저는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어색은 하지.
1: 배려하는 거죠.
0: 그래서 어색한데 나도 그 내가 어색해하는 그 순간을 상대방한테 들키는 게 보여주는 게 조금 미안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냥 푸는 거지.
1: 그러니까 마음이 착하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0: 이렇게 또 좋게 또 해석을 한다. 정말 넌 참 천사구나.
1: 아니 맞잖아요.
0: 아, 어머 세상에 얼른 음악이나 듣자.
1: 노래 듣고 올게요. 라라랜드 OST입니다. Someone in the Crowd.

0: 맞나요?
1: 진짜
0: 사랑하는 거 맞나요? 댐빌려고 하는 거 아니고? 아,
1: 화내는 거 아니죠?
0: 괜찮나? 괜찮은 거지? 어, 괜찮은 거지?
1: 치아키님께서 저 외국인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 호영님에게 빠질 것 같아요.
0: 어머 세상에.
1: 아, 우리 팬들 다 데려가려고 또.
0: 어, 무슨 얘기야? 다 데려가기는. 세상에.
1: 5867번님. 호영님.
0: 아, 네, 해주세요. 호영님 예전에 M사 방송국 안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부끄러워서 인사를 못했는데 다음에는 꼭 인사하고 싶어요. 인사해주세요.
1: 아, 형을 만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시나 봐요.
0: 그러니까 목격담이 많아. 어, 집 붙어있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근데 꼭 이런 분들이 많아. 그때는 인사를 이제 못했다고 하시면서 오, 저한테 네. 개인적으로 막 DM 같은 거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1: 아, 진짜요?
0: 어, 어. 그럼 해주셔도 그, 되는데.
1: 그럼 어떻게 하라고?
0: 어떻게 하라는 거야?
1: 어떻게 하라는 거야? 5963번님이 예전에 미용실에서 호영님을 우연히 뵌 적이 있어요. 전 평소에 연예인을 보더라도 불편할까봐 아는 척을 안 하는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인사를 한 거예요. 어. 근데 호영님이 너무 과하지도 않게 무한하지도 않게 웃으면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 센스.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사고 싶어요.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0: 어머 세상에. 어디 저기 110163 내 계좌번호에. 자.
1: 아니 많이 보내야겠다.
0: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5963님께서 네. 약간 정확한 걸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네. 많은 분들이 약간 저한테 인사를 하려다가도 네. 조금 머뭇거리시는 오.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예능 방송에서 혹은 이런 라디오에서 네. 보여지는 저의 어떤 이미지가 네. 누군가를 만나면 갑자기 기승전결 없이 맞아. 그냥 갑자기 막 극으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1: 있죠 있죠.
0: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엄두를 못 내는 거야. 인사할 엄두가.
1: 아 그들이 오히려 겁을 내는
0: 그들이,
1: 거예요.
0: 그들이 어, 내가 느낄 때. 오. 근데 저는 또 그런 스타일이 또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인사하면 눈으로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 갑자기 눈으로 이게 인사했는데 알아봤다는 거 너무 감격받아가지고 막 어! 막 이런 타입이 아니야.
1: 우리 형 잡아먹지 않아요.
0: 그럼.
1: 호랑이 아니에요.
0: 당연하지.
1: 8512번님.
0: 어머? 부산 지역 리포터입니다. 지금 촬영 가는 중인데 호이님 덕분에 파워 예열 중입니다. 텐션 끌어 올려. 지치지 않아. 몸이 10개도 모자라. 어머 이분이 지금 아.

0: 체력 관리 어찌 하시나요? 저는 구내염 났어요.
1: 기승전결. 저는 지금 올 때 그 네. 쇼핑 카트를 하나 가져올 그랬어요. 지금 형한테 지금 저는 선물 꾸러미를 지금 하나를 받아갑니다 지금.
0: 아우 뭐.
1: 관리하라고 지금 몇 개를 주신지 몰라요 지금.
0: 아니 왜냐면 이제 딱 보니까 우리 이제 폴킴 씨가 네. 이제 관리를 좀 하는 타입이다 제가 느껴지다 보니까 네. 이런 아이템도 굉장히 좋아하겠다 싶어서 들이밀었지. 이것도 생전 관리 안 하는 사람한테 주면은 무용지물이야. 그러니까
1: 형이 배우다 보니까 으흠. 관찰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0: 아 그건 배우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타고나기를. 야 배우 중에 무더라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
1: 이런 거 타고나는 거 배우라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장중훈님께서 저 다음 주에 면접 보는데요. 말도 잘못해요. 어허. 그리고 그 면접은 옷차림과 표정까지 다 본다는데 으흠. 걱정이라 잠도 못 자요. 면접관 6명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옷차림, 얼굴 표정, 말솜씨 꼭 알려주세요.

0: 네. 근데 누가 들어오는데 꾀죄죄하게 들어와. 오. 뭐 셔츠가 막 제대로 뭐 삐져나와 있어. 안 잘 안 입었어. 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되게 머뭇머뭇거린다든지 답을 하는데 그게 발음이 잘 안 들려. 아. 명확하게 안 들려. 그럼 그 사람을 뽑겠느냐고.
1: 안 뽑겠죠.
0: 역지 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1: 아니 어쩜 이렇게 명쾌하게 해답을 내려주실까.
0: 자 일단 장종훈님 저기 면접 보러 가시기 전에 일단 관리 한번 해야 되니까 뷰티 상품권 한번 더 드릴게요.
1: 아 뷰티 이 보여주는 게 굉장히

0: 없이 한복 대여서 입을까요? 아니면 평소 입을 일도 없는 정장을 큰돈 주고 살까요? 기대가 됩니다.
1: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집안마다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무조건 그 누나 언니라고 해서 한복을 무조건 입어야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0: 네.
1: 예, 이제 뭐 혼주 가족 중에서 이제 뭐 부모님, 특히 어머님은 당연히 이제 입으실 테니까
0: 그쵸.
1: 누나까지는 사실은 안 입어도 되는데.
0: 네.
1: 근데 이제 평소 입을 일도 없는 정장을 큰 돈 주고, 그러니까 큰 돈을 주고 아니어도
0: 네.
1: 사실 좀 깔끔하게만 입으면 사실 되는데 또 이런 날이니까 날이 날이니만큼 이런 날 옷 장만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또 장만 못한다.
0: 맞아.
1: 그럼 그리고 그런 옷은 어차피 그 정장이 막 완전 올 블랙

0: 살짝
1: 하고 예쁘게 하고 가라.
0: 그럼 그렇게 돼봐. 그럼 그게 한복이고 정장이고 뭐가 중요하니?
2: 정답이다.
0: 뭐가 중요하니? 모든 걸 쳐도 괜찮아.
1: 옷태가 중요하지. 당연하지. 옷 중요한 게 아니야.
0: 당연하지.
2: 아유, 있는 거 입으세요.
1: 수선아님께서 호영님 런닝 동호회 가입해서 뛰고 있는데요. 기존 멤버 중에서 제가 키우는 반려묘에 대해서 물어보고 개인 톡으로도 보내는데 이거 반려묘 플러팅인가요? 이거 몇 퍼센트 정도 가능성 있는 걸로 보이세요? 이것도 플러팅이 될 수 있을까요?
0: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제 플러팅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수선아님께서 조금 마음이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플러팅이라고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로 제가 조심스럽게 사료되는 부분인데요.
2: 뭐 돗자리 하나 까셔야 될 것 같아요. 난 뭐 보인 줄 알았잖아요.
0: 뭘 보여 보이겠다. 어머.
2: 진짜.
0: 근데 이것은 글쎄 일단 좀 주고 받아 봐야지. 예. 네. 네. 그리고 일단 만약에 수선아님께서 그분에게 마음이 있다면 이걸 잘 이용해 보세요. 여기 이용해서 반려묘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얘기 좀 해주고 뭐 좀 반려묘를 직접 한번 만나게 해주는 면접의 시간을 또 갖게도 해주면서
2: 반려끼리.
0: 그렇지.
2: 아, 괜찮다.
0: 그렇지.
1: 결국에는 남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0: 중요한 거지.
1: 저희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노래 자주 들어.
1: 아, 형 목 아껴야 되니까 화사의 I Love My Body 듣고
0: 너무 좋아 이 노래.

0: 있어 먹을 수 있죠.
1: 진짜.
0: 그러니까 이렇게 또 사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봐 주시고 네. 사실 이게 유명인이고 뭐 연예인이고 뭐 셀럽이라고 그래서 알아는 봐도 사실은 인사를 해주시는 게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1: 맞아.
0: 근데 또 이렇게 인사를 좀 잘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게 또 굉장히 감사하지.
1: 아 이제 문득 지금 형을 바라보는데 아 형 그러니까 형을 놓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저기 한 1km 멀리서 봐도 김호형이다.
0: 나는 우리가 이제 식당을 가잖아요. 네. 식당을 가면은 이제 뭐 직원분들이나 사장님이 네. 만약에 제가 뭐 알아보셨어. 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조금 남이 잘 안 보이는 이제 이렇게 가 쪽으로 구석 쪽으로 저쪽에 앉으시라고 하잖아. 그럼 내가 아니요, 전 너무 주목 받고 싶은데. 가운데 센터에 앉아주세요.
1: 창문 앞에. 아 진짜 아. 사장님도 좋아하시겠다. 다음 것도 형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0: 6893님께서 저는 식당에서 이모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1: 아이고야.
0: 목소리도 작고 내향인이거든요. 아무리 노력하고 관리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모 사장님 주문할게요. 이거 한 번씩 외쳐주시면 안 되나?

0: 지만 또 은근히 저게 파고들잖아.
1: 화사해.
0: 저게 그냥 하늘빛이 아니고 심지어는 안에 스트라이프 문인데
2: 맞아요.
0: 하얀색으로 또 이렇게 또 결결이 또 있어.
2: 살짝 안에가 비치는.
0: 맞았어. 네. 어, 약간 좀 시원한 저런. 그러니까 여름에는 여러분들 가디건이나 저런 셔츠를 갖고 다니면 굉장히 좋아. 근데 저런 컬러나 저거보다 조금 색깔이 빠져 있는 녹색, 그러니까 민트류라든지 네. 아니면 핑크류도 괜찮아. 근데 이제 그런 핑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어렵다 생각할 수 있겠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옐로우나 저 네. 하늘색 빛깔이 좋거든요.
2: 네.
0: 그럼 이제 우리 폴킴즈 같은 경우도 오늘 양껏 차려입고 나왔잖아. 지금
2: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화려 화사한 걸 입고 온 거예요 지금.
0: 그렇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이제 스트라이프가 지금 가로로 되어 있는데
2: 네.
0: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되게 튀는 컬러가 아니야.
2: 없어요, 없어요.
0: 그렇지, 저런 거.
2: 어.
0: 저런 게 굉장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런 셔츠 같은 거 하나 갖고 댕겨. 그러면 내가 검정이든 회색이든 네. 흰색이든 갖고 있는 가운데에
2: 네.
0: 저거를 그냥 갖고 다니면서
2: 포인트로
0: 그렇지 약간 어깨 한번 살짝 나처럼 살짝 걸쳐 주던지 아니면 뭐 허리춤에 묶던지
2: 아.
0: 어, 뭐 가방에 살짝 얹던지
2: 결국에 과하지 않게 약간 어떤 그렇지. 부분의 포인트를 줘라
0: 그렇지
2: 나 지금 홈쇼핑인 줄 알고 1번 누를 뻔했잖아요.
0: 살 뻔했죠.
2: 1번 누를 뻔했어.
0: 네.
2: 아, 진짜 우리 인자님께도
0: 드려.
2: 볼캡 교환권
0: 드려.
2: 아 나갑니다.
0: 그래요. 그거 만약에 너무 내가 조금 과하게 만약에 입은 것 같잖아.
2: 네, 네.
0: 한번 도전해 보는데 너무 과한 것 같지.
2: 네.
0: 볼캡을 눌렀어.
2: 아 얼굴을 안 보이게.
0: 얼굴을 개려.
2: 아 괜찮다. 화려하지만 얼굴이 안 보이게.
0: 그렇죠.
2: 강정우님께서 12시 50분부터 묻고 싶었어요. 호영님 그런 물통은 어디서 사요?
0: 요거는 사실 제가 이제 그 이제 일본. 에서 네. 이제 제가 이제 구매한 이제 그런 제품이에요.
2: 아니 형 지금 안 보이셔서 그런데 음흠. 이 물통만이 튀는 게 가방도 지금 땡땡이에요 지금.
0: 아유 가방은 뭐 이거 도트 무늬 그냥 뭐 별거 아니 이 정도면 약과지 뭘 그래.
2: 아 정말.
0: 그럼 뭐 나
2: 네. 오늘 네
0: 오늘도 뭐 이것도 사실.
2: 바지.
0: 이게 약간 어 그렇지.
2: 어머, 이게 뭐 이게 무슨 바지예요? 바지가 왜 바지?
0: 바지야. 바지인데 이제 앞에 약간 랩처럼 이제 되어 있는 바지.
2: 치마 아니에요?
0: 응 바지라고. 엄연히 바지야.
2: 아 바지에다.
0: 엄연히 약간... 바지야. 근데 앞에 살짝 둘러 있는 거라고.
2: 어 포인트로.
0: 그리고 요거는 그냥 어깨만 둘러 수 있는 용이야.
2: 아 니트가 아니네요?
0: 그렇지.
2: 어 어머. 아 걸치기만 하는 용도로.
0: 걸치기만 하는 용으로.
2: 세상에.
0: 마이크 다 숨 되죠?
2: 안 들어가면은 안 될 만큼의 성량이긴 합니다. 아 진짜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호이님에게 호되게 혼나기도 하고 조언들 들어봤는데 호이님 이제 보내드려야 돼요.
0: 말도 안 돼. 난 이래서 진짜 가요광장 가끔 내가 좀 서운해하는 게 뭐냐면
2: 네.
0: 제가 폴킴 씨 전에 DJ 때도 온 적이 있었고
2: 네.
0: 오늘은
2: 아, 보통은
0: 제가 아니 아니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이미 저의 그 어떤 기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시간 갖고는 안 되거든요.
2: 오,
0: 엄연히 사실은 말이 한 시간이 꽉 채운 한 시간도 아니잖아.
2: 아, 노래 나가고 뭐 광고 나가고
0: 그럼.
2: 하면.
0: 난 근데, 2부부터 나와 있었어야지. 2부, 3부, 4부.
2: 형님 이제 올 막공하러 가셔야죠.
0: 아, 그렇긴 하죠.
2: 지금 여기 계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0: 맞아요.
2: 빨리 가서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0: 그러면은 다음번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0: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4: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이번 사연은 DJ 자체 판단으로 이니셜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KTK님, 저는 제가 다 같이 음식 나눠 먹는 걸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상사들, 선배들과 나눠 먹을 땐 제가 다 일일이 나눠줘야 했거든요. 근데

0: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국문과에 입학한 새내기 시절 나보다 예쁜 글씨로 글을 쓰는 남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나보다 두 살 위였던 남자. 아름다운 시를 적은 편지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람. 나는 반듯한 그의 손글씨를 좋아했고 그가 삐삐에 녹음해 주었던 동물원의 노래에 가슴이 두근댔다.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없었다. 그에게 할 말이 있을 때면 공중전화 부스에 가서 동전을 넣고 용건을 녹음해야 했다. 그때의 연애는 그런 거였다. 우리는 늘 기다림이 필요한 소통을 했다. 연락하고 그의 답을 기다리는 동안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만큼 너도 나를 좋아할까? 혼자서 끝없이 소리 없는 질문을 던졌다. 그래도 그 시간이 설렜다. 기분 좋은 긴장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다. 그는 무엇이든 나보다 많이 알았고 어디를 가더라도 나와 가기 전에 이미 가봤다고 했다.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였다. 그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다. 학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예쁘고 세련된 언니들이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다.
1: 안녕? 옆에 누구야? 여자친구?
0: 어, 인사해. 안녕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색하게 웃는 일뿐이었다. 머리 모양도 옷차림도 그 언니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 촌스럽게 느껴졌다. 나도 뭔가 경험이 많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면 어이없게도 그를 괴롭히고 싶어졌다. 선배 주변의 여자들에게 질투난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거나 여유 있게 대처하는 대신 나는 비뚤어진 거다. 일부러 그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다른 남자 동기들과 어울려 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
2: 너 왜 연락이 안 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0: 그가 내 태도에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면 나는 속으로 그 순간을 즐겼다. 아직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하고 안심했다. 그럼 나는 사과를 했고 우린 화해를 했고 다시 다정한 사이가 됐다. 1년 좀 넘게 아슬아슬하게 만났지만 좋은 연애란 무엇인지 여전히 알지 못했다. 관계가 익숙해졌을 무렵 나는 재수학원에 등록했다. 그가 입대한 지 몇 달 지났을 무렵이었다. 나는 자연스레 바빠졌고 군대에서 오던 그의 정성스러운 편지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우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어설펐던 감정을 단단하게 만들기엔 둘 다 너무 어렸고 그의 마음을 믿지 못했고 나는 그에게 상처를 줬다. 그의 다정함을 당연하게만 여겼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되었다.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흔들어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정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이라는 것을. 그 시절 우리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기다림이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를 바라면서 서성거리고 전화를 끊고 다음 연락을 기다리던 밤. 답장을 기다리며 몇 번이고 우체통을 들여다보던 마음 같은 것. 가끔 그 사람도 나를 떠올릴까? 그에게 나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

이제는 사라진 방법으로 나를 좋아해 주었던 사람. 서툴렀기에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첫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아, 이제는 사라진 방법으로 나를 좋아해 줬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죠. 그러면 연애일기 한번 써보세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홈페이지에 여러분의 서툴렀던 시절 이야기도 남겨주십시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0: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동물원, 종로에서 JS였어요.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0: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0: 헤이 베이비의 크러쉬 자이언티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금요일 3부입니다. 24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다가 백수 된 지 이제 석 달째인데요. 4253 남편도 안 주는 눈치를 12살인 딸이 줍니다. 매일 자기는 등교하는데 왜 엄마는 놀러 다니냐고 배 아프답니다. 이제 슬슬 새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왜 이렇게 귀찮죠? 크크. 저는 백수가 재질인 것 같아요. 크크. 아, 12살 딸이 배 아프다고. 아니, 24년간 안 쉬고 일해봤냐고요. 아직 12년밖에 안 산 인생에 그게 배 아팔. 암튼 쉴 수 있을 때 쉬세요. 24년은 열심히 일하셨는데 아이고 쉬세요 쉬세요. 4253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릴게요.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땅스.

1184. 어렸을 때 좋아했던 오빠가 불렀던 노래가 있었는데요. 그때 노랫말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감정인지 몰랐는데 30대 후반이 된 지금 다시 들으니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이주원, 아껴둔 사랑을 위해.

주인공 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구입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저의 노트북을 박살냈다네요.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백지영 총 맞은 것처럼.

6월 19일 금요일 구안순 씨의 보통날. 어린 시절 아버지는 손맛이 참 좋은 분이셨다. 엄마가 오일장에 가시거나 이웃집 품앗이를 가신 날이면 아버지는 우리 남매를 위한 든든한 요리사로 변신하곤 하셨다. 주 종목은 비빔밥. 커다란 양푼에다 장독대에서 갓 꺼낸 묵은지를 손으로 척척 찢어서 넣고 따끈한 밥을 그득히 담고 거기 암탉이 품고 있던 달걀 두 개를 부쳐 올린 뒤 직접 짠 참기름을 아낌없이 두르셨다. 마지막으로 고추장 한 숟갈 푹 떠서

0: 막둥이 입 크게 아 해봐라.
1: 먼저 한 입 드시지도 않고 가장 먼저 우리 입에 한 숟가락씩 쏙쏙 넣어주시던 그 비빔밥.

세상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다. 그때는 그 투박한 밥상이 우리 입가에 묻은 고추장을 아버지가 부드럽게 닦아주시던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내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다 자라 품을 떠나고 보니 이제야 가슴으로 깨닫게 된다. 아이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고 행복한 마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자 아버지가 주신 사랑의 온도였단 걸. 집집마다 밥 짓는 냄새가 솔솔 번지고 노을이 붉게 문드는 이 시간이 되면 아버지가 차려주시던 그 따뜻한 시골 밥상이 눈물나게 그리워진다.

했어요.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는구나 싶었어요. 와, 어떻게 동네가 같은 동네, 비슷한 동네일까요? 만약 그게 아니면 진짜 이건, 예, 이런 우연은 별로 없죠. 어떻게 이렇게 또 만나요? 예전에 교생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누나의 직장 동료를 만난 거잖아요. 그 남동생 입장에서 보면. 1219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우정 씨,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한 달 되어가네요. 달리기도 할 겸 동네를 조금씩 탐색하고 있는데요. 역시 동네를 속속들이 알아보려면 골목길을 다녀봐야 하네요. 맛있어 보이는 솥밥집과 빵집을 발견했어요. 보물 찾기 하는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아, 이분 최소 드실 줄 아는 분. 왜냐하면 보물 찾기가 솥밥집과 빵집이거든요. 다른 집 아니고, 예를 들면 소품집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의 보물은 그런 곳에 있다. 아닌 거죠. 나의 보물은 빵집에 있거나 밥 중에서도 저랑 어쩌는 게 통해. 저도 솥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솥밥엔 그냥 별거 안 넣어도 맛있잖아요. 그 누룽밥, 여기까지 권우정 씨에게 뷰티 상품권

0: 산이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정기고 소유 썸,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4: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5: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6: 하모니 렌트카,
5: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뭐니.

토요일 허요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키키의 I Do Me였습니다. 여러분은 사주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주, 타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양오행 중에 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물을 가까이 하고 금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액세서리를 하고 이런 게 바로 개운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 개운법도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막 100% 맹신하진 않지만 그래도 미신 같은

0: 손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아, 뭐 일시적으로는 어떤 염증이 가라앉는 효과가 있을 수야 있겠죠. 차가우니까. 근데 뭔가 좋진 않을 듯? 아이스크림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아, 이거는 제가 어떻게, 저는 목이 아플 때 최대한 따뜻한 그 유자, 모과, 뭐 프로폴리스 이렇게 몸에 좋다는 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약을 최대한 먹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주사를 맞고 그런 편인데 병원에 가세요. 8561님 아이스크림 드시지 마시고요. 왠지 안 좋을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쿠기의 얼론 그리고 레디 박재범 생각해.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pop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팝송과 함께 볼 예정이에요. 먼저 오늘 미션 문장 들려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떠올려보세요.

번째, 사랑이 이렇게 좋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두 번째, 감당이 안 돼요. 세 번째, 당신이 날 정말로 사랑하는지 말해줘요. 네, 미국 아티스트 마이클 잭슨의 곡인데요. Love Never Felt So Good 이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이 곡은 2014년에 발매가 되었고 최근에 마이클 잭슨에 대한 영화도 개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또 선곡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은 이거였어요. 사랑이 이렇게 좋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이 곡의 도입 부분이었습니다. Baby 이렇게 외치면서 Love never felt so good. 네, 핵심적인 문장부터 이렇게 들렸습니다. Love, 사랑이 never felt so good.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다 라는 문장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좋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뭐라고요? Love never felt so good. 맞았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And I doubt if it ever could. 자, 이 부분에 doubt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D-O-U-B-T 뭐죠? 그죠? 의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And I doubt if it ever could.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I doubt if라고 하면 뭐뭐 일지가 의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니까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not like you hold me, hold me. 당신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지는 않을 거다 라는 뜻입니다. Oh baby, love never felt so fine. 이번에는 good 대신에 fine으로 바꾼 겁니다. 사랑이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네,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Feel fine, 기분이 좋거나 혹은 뭐 멋지다라는 의미로 feel fine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and I doubt if it's never mine. 내가, 이게 만약에 이 사랑이 내 것이었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이런 사랑이 내 것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Not like you hold me, hold me. 당신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지는 않을 거다 라는 문장이 또 반복이 되었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미션 문장인데요. 감당이 안 돼요 혹은 너무 설레요 라는 뜻을 담은 문장 찾아보세요. And the night. 명확하게 들리셨죠? 예, 끝부분에 I can take it 이라고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감당이 안 된다. 너무 설레요 라는 뜻입니다. 자, 처음에 들으신 부분 And the night's gonna be just fine 이라고 했어요. The night's gonna be just fine. 오늘 밤은 그냥 멋질 거예요. Gotta fly, gotta see, can't believe. 날아갈 것 같아요. 꼭 봐야 돼요. I can't believe. 믿기지가 않네요. 네. 이 중에서 가라 라는 표현이 들렸는데 이것은 got to라고 해서 뭐뭐 해야 해 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날아갈 것 같아요. 꼭 봐야 해요. 정도로 자연스럽게 의역을 해봤습니다. I can't take it. 자, 핵심적인 문장이었어요. I can't take it. 뭐라고요? 감당.

적응이 안 돼요. 너무 설레요 라는 뜻입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말해줘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네, cause baby, every time I love you, in and out my life, in out baby. 네, 이 소절을 먼저 해석을 해보면 baby, every time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할 때마다 in and out my life. 자, 이 부분은 어떤 뜻일까요? In and out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뭔가를 들락날락하며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my life라고 했으니까 나의 삶을 들락날락한다는 거죠. In out, baby. 계속 들락날락한다. 그만큼 당신 때문에 나의 감정이 휘둘린다 라는 뜻입니다.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이거 찾아내셨죠?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말해주세요.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네, 말해달라고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It's in and out my life, in out baby. 내 삶을 들락날락거릴 정도로 당신이 나의 감정을 휘두르고 있네요. Drive me crazy. 당신이 나를 미치게 만드네요. 라는 의도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So baby, yes, love never felt so good. 네, 핵심적인 문장 한 번 더 들렸죠? 그래요, 사랑이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사랑에 푹 빠진 상태의 감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이제 이 곡 함께 들어볼게요.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hardly handle it. 이렇게도 대체하실 수 있어요. 혹은 I'm overwhelmed.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이 날 정말로 사랑하는지 말해줘요.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기억나시나요?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그러면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볼까요? Do you really love me? 네, 이렇게 직접적인 버전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Love never felt so good. Love never felt so good. Love never felt so good. 두 번째, 감당이 안 돼요. 너무 설레요. I can't take it. I can't take it. I can't.

0: 양 많은 유동 굴빙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2: 골뱅이.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아니, 보면...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요즘 주식

2324님. 늘 5시 30분에 기상하는 울 아기님 때문에 상쾌한 아침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애청자입니다. 노는 거 좋아했던 저도 엄마가 되니 주말은 이제 평일과 다름이 없네요. 오늘도 육아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제발 이유식 좀 잘 먹어주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5시 30분에 우리 아기님께서 기상을 하시는군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왠지 어머니께서 되게 예쁘실 것 같은데, 이 눈웃음이 장난이 아니네요. 육퇴라고 하잖아요. 진짜 육아 퇴근. 육퇴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2324님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육아 때문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모카의 해피.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이번 주는 평소보다 2배, 아니 3배는 더 힘들었다. 마감 기한이 얼마 안 남은 일들 때문에 거의 매일이 야근이었으니까. 점심도 제때 못 챙겨 먹고 인상만 잔뜩 찡그린 채 하루하루를 보냈더니 며칠 새 살도 2kg이나 빠졌다. 주말을 맞아서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늘어지게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밥을 배 터지게 먹는 것도 아닌 바로 컴퓨터 앞에 앉는 거였다. 일할 때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있어놓고 또 그러고 싶냐 물어볼 수 있지만 게임은 엄연히 다르다. 이건 내가 아닐 수 있는 유일한 세계니까. 사정없이 터지는 폭탄 소리, 총소리. 그래 이거지, 이 맛이지.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휴일이라고

소녀시대의 헐리데이 듣고 오셨습니다.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 0789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아우 뭐가 됐든 이렇게 몰입해서 내 스트레스를 확 풀 수 있으면 그런 취미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죠. 게임! 여러분들 게임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도 한때 정말 그 다른 거 다 생각

0: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4: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3: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5: 쇼리 실라!

0: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마리오나
1: 울렛 뾰로로로로.
2: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3: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오늘도 들으러 오실 거죠?
4: Yes, I will.
5: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FM대행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노을빛 맛의 조화 서해미감에서 노을 생강청 온기,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클리너, 국가대표 캐리어 아이프라

0: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네,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조정식식 음악 퀴즈 함께 풀어봤습니다.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방금 듣고 온 노래 원더걸스의 Tell Me였습니다. 자, 퀴즈 정답자 추첨 통해서 10분 뽑았고요. FM 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196님이 예전에 퀴즈 도전했다가 광탈했던 호두예요. 저희도 아기가 생겨서 연락드려요. 그리고 태명은 씩씩이로 하기로 했어요 하셨습니다. 아, 태명 씩씩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아, 뭐 경사들이 왔네요. 오늘 뭐 아기들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좀 듣겠습니다. 김대성님 신청곡 NRG의 친구 원타임의 크라이까지 두 곡 듣고 2부 드랍 더 신청곡으로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신입사원 누구일까요? 바로 시니어 인턴입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27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 장기 고용 시 최대 280만 원 추가 지원까지, 2026년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Yes, yes, yes. My name is Jungsu. My name is J6. 여러분 신나요? 저도 신나요. 우리 하나만 기억해요. 에너지 충전은 드랍 더 신청곡. Let's get it.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음악 취향을 1대1로 밀착 마크하는 시간입니다.

드랍더 신청곡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세식님, 예전보다 월드컵에 관심이 덜하다고는 하는데 일하면서 보니까 죄다 핸드폰으로 축구하는 거 보고 있더라고요. 월드컵은 월드컵이네요. 역시 월드컵은 또 다르다니까요. 이제 월드컵은 직관적이잖아요. 공이 골대 들어가면은 탁 희열이 느껴지기 때문에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월드컵은 또 월드컵 분위기가 있습니다. YB의 오필승 코리아 듣겠습니다.

1499님, 식디, 주말 아침 난임병원에 진료 보러 왔어요. 아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주사 맞고 약 먹는 것보다도 기다림의 시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기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말을 본 적이 있는데요. 모든 난임 부부들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자, 설 안에 있어주면 흐르고 있는데요. 네, 좋은 소식 또 아기 천사 찾아오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KBS 쿨 FM 조정식의 팬댕진 토요일 2부 드랍 더 신청곡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남겨주셨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2부 끝곡 7119님 신청곡입니다. 남자친구랑 매일 출근길 FM댕진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결혼식 메이크업 받으러 가며 들어요. 감회가 새롭네요. 식디도 축하해 주십시오. 노래는 저희의 행진곡 신청합니다. 이 노래 다들 아시죠? 꽃길만 걷게 해줄게. 데이브레이크의 노래고요. 노래처럼 우리 식식이 7119님 부부 꽃길만 걸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3부로 올게요.

보도 꼭 살피셔야겠습니다. 빗길에 도로 위로 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구리 휴게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4차로와 갓길이 막혀 있습니다. 논산 천안 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0: 자, 이분에게는 곳간이나 다름없는 플레이리스트를 매주 흔쾌히 활짝 열어주는 분입니다. 선곡계 흥부 한결의 서정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1: 흥부가 기가 막혀. 서정민입니다.
0: 네. 자, 또 이분에게는 금이나 다름없는 시간을 매주 왕창 아낌없이 투자해 주시는 분입니다. 선곡계 유렌 버핏 유기성 PD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금부치가 집이 없는 유기성 PD입니다.
0: 자, 오늘 저희 두 분과 함께 금 같은 선곡을 함께 만나볼 텐데요. 자, 두 분은 뭐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맡은 업무가 또 막중하죠. 네, 바쁘게 지내고 계신데 만약에 좀 이제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 생긴다, 나만의 업무 공간, 그러니까 맨스케이브 같은 공간이 생긴다면은 어떤 음악을 좀 흐르게 하고 싶으십니까? 서정민 기자님은 먼저 어떠세요?
1: 저는 왕년에 푹 빠졌던 헤비메탈

0: 사람 디즈니잖아요.
1: 그렇죠.
0: 디즈니의 명곡들 정말 많습니다. 뭐 일단 인어공주 주제가도 떠오르고
2: 안다다시
0: 미녀와 야수 뷰티 앤 더 비스트 알라딘 홀 뉴 월드
3: 다 되시네요. 겨울 왕국
0: Let it go.
2: Let it go.
0: 네, 이제 디즈니 OST 너무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토요일 3부 뮤직 업로드 플러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디님의 선곡이었습니다. 디즈니 칩 앤 데일스 레스큐 레인저스 심송 듣고 왔고요. 자, 1라운드는 조금 이제 클래식으로 그죠. 네, 오래된 우리 애니메이션 노래로 두 곡을 두 분이 각각 준비를 해주셨고, 자 이제 2라운드는 어떤 분위기일지 궁금한데요. 근데 제 추억 자체가 앞서서 네. 이제 유기성 PD님도 디즈니 만화 동산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랑 이제 또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0: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4: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6: KBS KBS KBS 난 조정식
7: 조정식의 FM대행진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의 2라운드 선곡이었습니다.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같이 듣고 왔고요.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0: 조정식의 FM 대행진 연만 붐!
1: KBS 조정식 FM 대행진 4부 시작했습니다. 선곡 배틀 뮤직 업로드 플러스 애니메이션 히트곡을 주제로 한결의 서정민 기자님, FM 대행진 유기성 PD님의 선곡 배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기자님, 오늘 좀 만화 주제가들을 들으니까 네. 좀 동심이
2: 아 정말 추억 돋고 진짜

0: 헷갈렸구나.
1: 저는 이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아. 이 만화책, 제가 아까 만화책,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얘기한 VHS 버전, 그 다음 TV, TV도 이제 SBS 버전이 있고, 또 만화를 주로 하던 대원 방송, 버전이 또 약간씩 달라요.
0: 그 SBS에서도 시작할 때랑 끝날 때 또 다른 노래 그쵸. 나왔었잖아요.
1: 그래서 SBS에서 네, 끝날 때 노래가 제가 또 좋아요. 오늘 만약에 제가 승부해서 이기면 듣고 들으려고 골라온 노래입니다. 너와 함께라면.
0: 아, 그렇구나.
1: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뭐 말을 해서 뭐예요. 그냥 좋아요. 이 노래는 다 좋고 이제 그래도 노래니까 누가 불렀는지는 이제 찾아봤는데 이게 전기, 이게 또 전기 후기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아까 뭐 S사와 D사처럼. 그래서 전기에는 방용석 씨가 불렀고 후기에는 이제 박용진 씨가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골라온 너를 좋아한다고 외치고 싶어는 음원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저희가 뭐 너튜브 같은 데서 볼 수 있지만 따로 음원이 남아있지 않고 이걸 또 다 따로 부르신 분이 계십니다. 툴라라고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애니메이션 노래를 할 땐 튤라라는 예명을 쓰면서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누나도 대단한데 정여진 씨라고 이분은 우리가 목소리를 다 압니다. 뭐 빨간 머리엔 같은 것도 많이 불렀고 그 이온 음료 CF에 라라라라라라라 네. 이런 거 있잖아요.
0: 그 목소리 주인공이세요?
1: 네. 그 다음에 우리 자연농원 지금 애땡랜드 거기 메인 테마송도 부르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의 목소리가 이분의 누나시고 그분의 동생 두 분이 그래서 애니메이션 노래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커버도 계속 하시고 많이 노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전이 있어서 그 감동을 온전히 받기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0: 아 오늘 너무 좋다. 네. 자 일단은 이번 텀 3라운드

0: 자, 이제 그 마지막 4라운드인데요. 서정민 기자님.
1: 네.
0: 어떤 곡입니까?
1: 이번에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을 좀 골라봤습니다. 근데 좀 생소해요. 이게 2003년에 개봉한 원더풀 데이즈라고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도 애니메이션 좀 해보자. 그래서 초창기에 좀 미래를 배경으로 한 성인 취향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림이나 이 작화 이런 거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지만 스토리가 좀 약간 기대에 못 미쳐서
2: 그런 네. 에반게리온 느낌으로
1: 뭐 가요. 그러려고 했지만 이게 기대에는 못 미쳐서 흥행은 잘 안 됐어요.
0: 그렇군요.
1: 네. 네. 근데 여기 노래는 진짜 좋아요.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이승열의 비상이라고. 네. 사실 이승열의 비상은 히트곡도 아니지만 제가 너무 좋아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네. 원더풀 데이즈.
2: 네. 원더풀 데이즈.
0: 네. 이승열의 비상 들어볼 거고요. 자, 이어서 우리 유기성 PD님의 마지막 선곡은 어떤 곡입니까?
2: 그 농구 팬들 사이에서 잠깐 화제가 된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2026년 올해 이제 초쯤에. 왜냐하면 이제 최고의 스타죠. 스테판 커리가 제작에 참여했다. 농구 애니메이션에 직접 참여했다.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개봉을 제가 한 건 못 봤는데 지금 이제 땡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고트, GOAT입니다. 이 고트 하면 우리가 보통 스포츠에서 가장 최고의 선수를 칭할 때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고트, 염소, 염소가 주인공이에요. 염소 캐릭터가 이제 농구를 하고 싶은데 꿈을 가진 거예요.
0: 아, 진짜?
2: 예, 진짜 고트. 그래서 사실 그 고트라서 미국에서는 약간 조롱? 언어 유희처럼 느껴진다고도 하는 그런 얘기를 봤는데 이 스테판 커리를 모티브로 한 주인공 고트는 아니에요. 이름이 고트. 어쨌든 그 염소 캐릭터가 이제 농구를 해나가는 과정을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

0: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